서머 스페셜 사랑해 뜨랑. 사람들의 눈치 많이 보는 편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참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또 남을 평가하면서요.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다, 또 누군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정이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는 긍휼이 담겨 있었거든요. 너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그 눈빛 하나면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김사무엘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셨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더 잘해야 인정받고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의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낯빛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보세요.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눈빛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동아리 CCC에서 순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양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영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고 또 좋으신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보성으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청년들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라디오 부스를 한번 운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은 청년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능력 중에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는 주제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예를 들어서 모세나 요셉 같은 환란을 겪었던 인물들을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라디오 사연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낼까라는 주제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또 고민 상담을 성경 기반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능력.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성경 속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청년들의 상황은 확실히 제가 느낀 건 일단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교회의 많은 사역들 그리고 내가 혼자서 달성해야 하는 그런 공부의 수준들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조정해가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회생활이나 업무에서의 어려움 같은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뭔가 신앙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절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도 남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속으로 앓다가 나중에 좀 시험에 드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그런 역할이 좀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그중에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찬양은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연합 수련회에 참가를 했을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또 어렸을 때는 원래 신나는 찬양 그리고 그 중에서 되게 화려하게 연주하는 그런 찬양들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딱 그 시작되는 부분에 일렉기타 연주가 아주 멋지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꽂혔던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찬양을 아직도 제일 좋아하면서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할 때 꼭 포함하고 있어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군대 생활은 강원도 화천으로 다녔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많이 감정적으로 표출을 하는, 감정 조절이 좀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인내를 기르는 훈련이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르면서 일단 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또 주신 은혜가, 일단 참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보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되어졌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저는 다녀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C는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CCC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동아리를 꼭 해야 한다면 CCC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수락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CCC가 이제 어떤 동아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기독교 동아리라는 사실만 알고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청년부나 뭐 중고등부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CCC에 들어가서 다양한 청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힘차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마음을 담은 교제를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아직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청년 이렇게나 많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뭔가 하게 되었고 또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동아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아 나는 처음부터 믿었어. 근데 CC에 들어가 보니까 모태신앙인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심지어 저보다 영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성숙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는 법도 배웠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우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그 4년 동안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일단 기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찬양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삶에 기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찬양을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반대 상황, 너무 마음이 슬프거나 조금 낙심이 될 때, 그때 또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많이 찬양을 듣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찬양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라는 그런 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또 매번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자꾸 실수하고 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듣는 찬양입니다.

어렸을 때의 꿈은 제가 방금 내성적이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좀 대비되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시도했던 거는 음악이었어요. 제가 워낙 부모님께서 또 음악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스스로 전자음악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거든요. 컴퓨터에 작곡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뭔가 내가 좋은 곡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돈을 또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께 저는 중학교 때쯤에 저는 공부 안 하고 이제 음악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그건 정말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오만함인데 그때 당시에는 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부모님께 가고 싶다라고 조금 징징거려가지고 부모님께서 저를 실용음악 학원에 일단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단 저를 피아노 앞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곡 아무거나 한번 쳐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긴 했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 치고 그냥 그렇게 학원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상심을 해가지고 음악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첫 번째 목표를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꿈은 유튜버였습니다. 그때 또 한창 유튜브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스타 유튜버들이 또 탄생했고 저도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마음에 뭔가 개인 방송도 해보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배워가지고 업로드하면서 친구들한테 좀 나 내 거 좀 봐달라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든다는 핑계로 뭐 게임이나 그런 것만 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가지고 거의 중독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접게 되었습니다. 네. 그 뒤로는 그냥 부모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공부가 제일 쉬운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단어로 표현이 일단 안 되시는 분이신데요.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아무리 엇나가더라도 언제나 또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정말 절대 틀리지 않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오기 전만 해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신앙심이 막 깊은 편도

아니었고, 그저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거기에 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대학교 와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그분께서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봤던 그 순간들이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를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도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런 고백이 되면서 그냥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물론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미국 찬양팀의 찬양인데요. 엘리베이션 워십의 그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확신을 주는 가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저는 굉장히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되고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쳐나갈 힘을 언제든지 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찬양이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단 두 분 모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을 계속 키워주셨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나 찬양 같은 걸로 제가 신앙의 기초를 많이 단단히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고요. 또 인격적으로도 당연히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으시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또 아버지 역시 지금 공무원 퇴직하시고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저와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했던 사람과 친해지고 또 싹싹하게 대화하는 그런 능력들을 저에게 많이 좀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내성적이었던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사람들과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저에게 많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조금 엄하신 부분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규율과 규칙을 배웠다면 이제 아버지로부터는 조금 사람들과 부대껴 사는 방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효도할 테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은 하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청년의 삶 일부 끝찬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양하늘 형제의 내 인생의 찬양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어디에 있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청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양하늘 형제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0: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상속받는 목, 가장 귀한 유산, 평생의 분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는데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같은 고백을 따라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찬송은 150년 전 뉴욕에서 모자를 만들고 판매하던 사업가 실라스 존스 베일이 작곡했습니다. 베일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지만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100여 곡의 복음성가를 남겼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와의 협업으로 1874년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던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쓰게 되었을까? 전문 음악가도 아니었던 베일은 어디에서 음악을 배웠을까? 베일이 살았던 19세기 미국에서 음악은 학원보다 교회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교회마다 싱잉스쿨이라는 노래학교가 열렸고 사람들은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로 그려진 쉐입 노트라는 독특한 악보를 통해 개이름과 화음을 익혔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처음 악보를 보고 찬양을 배웠고 중고등부에서는 피아노와 기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내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기업이심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무엇에게 내어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부분의 선율을 들어보면 큰 도약 없이 한 음씩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한 계단씩 내딛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은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게 해달라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를 천천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분깃이신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의 첫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유선식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해드란 오늘의 한 말씀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와, 어마어마한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을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도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신 모든 사랑했더란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달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라자손의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지난 주간은 레갑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갑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마는 미디안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미디안이다, 그런 말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맺힐 만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달성서씨 서자 진짜 어르신의 22대 손이다, 이겁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자랑스럽게 이제 너희 시조는 요즘은 대구시장 정도 됐는데 그 대구 달성공원에서 살다가 그걸 모두 대구에 희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대구 달성공원을 안 가봤어요.

인구 목사님이 그래요. 대구 달성공원에 갔더니 와, 서씨가 대단하대. 달성공원이 서씨 조상들이 우리에게 대구에 바쳐서 지금 공원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친구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기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 사람인데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그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요나답이 보고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그리고 미디안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멀리하고 좋은 집, 화려한 집보다는 천막에 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양을 잘 키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200년이 넘어갔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요나답이 교훈한 건 너무 소중한 교훈이니까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리요. 모세 후에 2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는데,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요나답의 그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들 잘 압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세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받은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마는, 그가 모세를 대적할 때 적어도 국가의 대단한 사람들이 고라 편에 붙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라가는 사람이 250명이나 되었고 그 250명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연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라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공동체의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라자손, 내 피 속에는 너희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면,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밖에 나가면 너 누구 아들이냐? 아, 너 누구 아들이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밖에 나갔는데 너희 아버지는 반역자야. 너희 아버지는 매국노야. 너희 아버지는 강도야. 너희 아버지는 도둑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피 속에는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적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깨트리는 그러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라 자손의 피족에는 그러나 고라의 자녀는 아버지의 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그 중간에 머물면서 관망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지도자로서 아버지의 힘은 컸기에 모세를 무너뜨리면 그의 아버지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는 언제나 그랬지 않아요? 반역에서 이기면 그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면 내가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고라 아들들은 아버지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그 길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이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르리라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따라갈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있고 사람들의 눈이 있고 너는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이었고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웃지도 못해요.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 이름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고라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정말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보면 큰 무슨 뭐 올림픽을 땄다 그러면 막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그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해 주고 싶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한편으로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아파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잠도 잘 안 오고 음식도 잘 안 넘어갈 만큼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됐다고 축하하면 더 아픈데, 그러니까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줄 때가 있고 그래서 아픔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라의 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비참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지 않은 거예요.

고라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전통들도 있고요. 우리 몸에는요, DNA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당뇨, 간염, 부모로부터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감정이 부모로부터 상하고 아프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좋은 줄도 모르고 진짜 슬픈 것도 슬픈 줄도 모르는 감정이 상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어요. 때로는 내 속에서 늘 대적하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돕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늘 대적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사사건건 대적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적하고 아내를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자녀를 대적하는, 마치 고라처럼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도와야 되는데 대적하는, 그리고 뒤돌아서면 아픈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싸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마음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보면요, 제사도 많고 시제도 많고 구선은 우리 동네에서 1등이고, 저는 그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슬한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가서 제사 드리고,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어린 내가 따라가서 시제도 여러분 같이 가고,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전혀 어떤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안내 형님들이랑 다 모였을 때인데, 그때 한번 무섭게 공격을 당했는데, 제 이름이 순자 아니에요. 순석 아니에요. 전 참 순했어요. 다 순하다 그러지만 저는 특별히 순했던 것 같아요. 학교, 교회밖에 몰랐고 형님들이 말하는 거 거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사 문제 갖고는 절대로 양보를 안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다음 제사 때 너 제사 드릴래 절할래 기도할래 그런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저 뒷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구슬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면, 큰형님이 아프면, 작은형님이 아프면. 그런데 그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구슬 안 됩니다. 그선 우리 집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굳하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기를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모든 굿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는 굿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든 위기가 있어도 굿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혼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도는, 저는 어머님만 전도했는데 어머님이 전도를 다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2대, 3대, 4대를 믿음의 집안으로 내려온 성도들도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도 안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되면서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저들의 몸부림이 이해가 되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됐는데 조문을 갔더니 거기에 어떡해요? 제사 음식으로 가득 찼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아픔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다 오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면 그만큼 힘이 되니까 성도들이 오는 것을 원하고 예배는 못 드리지만 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안 좋은 조상 고라일 수도 있고 고라의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부모님의 모습,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고 아내를, 엄마를 때리는 그런 가정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격길로만 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가슴 속에 쌓여 있고 어떨 때 그런 것들이 속에서 폭발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은 나는 어떤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고라냐? 고라 아들의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대적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대적자를 대적하는 것처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대적자입니까? 남편이 대적자입니까? 근데 때로는 무시하고요. 말 함부로 하고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꺾어 누르려고 하는 고라의 대적자의 심정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답과 고라의 아들처럼 도저히 하나님 편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따뜻하고 나 때문에 평안하고 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옛사람이 솟아나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성깔들이 나타나요. 어려울 때 말입니다. 지나친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서 집과 나라를 요래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헬몬산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요. 스위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스위스를 만들었어요.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요? 저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이 지금 베네치아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저 물속에 있는 곳으로 숨어간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고라자손이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냐? 너희 조상이 고라 아니냐?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이냐?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성질 부리고 싶을 대로 부리고 싶을 바로 그때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한편 속에서는 낙심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나의 조상은 고라야. 낙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대로 나는 끝났어. 그런데 그때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8절 함께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금 절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돼서 포기할 만큼 절망스러울 때, 다시금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다가 저 밑바닥에 가서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대적자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언제요? 낙헌제는 최고 기뻐서 하나님의 축복에 최고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드렸냐면 도망 다닐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나는 오늘 딱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믿고 계속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각자 다를 겁니다. 고라도 있을 수 있고 고라 자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있어 나는 고라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 나는 요나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립니까? 도박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서 나도 어렵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0: 요나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선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갈등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고라의 길을 걸어가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대적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찬송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품이 따뜻해집니다. 남편의 팔이 포근해지고 아내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갈망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역대기에 고라의 자손 중에 문지기도 있고요 고라의 자손 중에 전병을 굽는 요리사도 있고요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시편의 반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12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쥐자 우리 박광석 집사님 같은 분이 지었고 11편을 고라의 자손이 지었어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사람도 한 편밖에 없는데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 고라 자손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자 손손 그러한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에게도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자극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상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유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내 영혼이 병들거나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동역자를 향해 마음 깊은 축복을 건네면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통함과 참된 복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평안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과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겉모습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건강을 먼저 돌보는 복된 삶의 결단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주가 일하시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열심을 다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또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들 다 꺼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소망이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힘들고 불쾌지수는 높고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태풍의 세력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되지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에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소망의 가족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095번님, 저는 요즘 극동방송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제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7095 성도님, 이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7095번님, 하나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믿음의 동기가 되고 힘을 주는 극동방송으로부터도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점점 멀리하다 보니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세상의 물질과 욕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0: 아멘.
1: 다시 그동안 늘 가까이 했던 극동방송 다시 가까이 하게 하시고
0: 주여.
1: 의지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주일이면 교회를 향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구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0: 되어가는 7095번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 가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유익이 되는, 영적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7095번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딸이 결혼 후 교회를 가지 않고 있는데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녀들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응답받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귀한 아이들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믿음의 딸이 결혼 후에 교회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어렸을 때 믿음, 그리고 엄마 따라 함께 교회 갔던 그 믿음 잊지 않고 회복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받는 딸의 앞날 되도록,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님의 딸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딸 그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딸과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장막, 축복된 아들, 딸,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215번님.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카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가정을 안고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은 특별히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남은 두 학기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조카 박예성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9215번님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조카 박예성도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롭게 준비함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올 때는 꼭 필요한 직장으로 인도하여서 주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감사합니다. 9215번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조카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속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인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요, 595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전역 후에 애견 사업을 지난 8월 3일 오픈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부모로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늘 지켜주세요.

0: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이 주님의 전도, 복음의 사업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둘째 아드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951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둘째 아들이 은혜 가운데 군 복역 잘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이 어려울 때 애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카페, 호텔. 참 쉽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경험은 없고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좋은 직원들 만나서 그 애견 사업, 유치원도, 카페도, 호텔도 잘 경영하여 하나님 복된 사업장, 또 물질의 어려움 없는 한날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사업장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의 사업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함께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우리 5951번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들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특별히 둘째 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성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수술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수술 없이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동이 편치 못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이 잘 들리는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수술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지만 몸이 불편합니다. 거동이 편치 못해서 교회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을 붙잡아 주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교회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이 끌려 감동할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익명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다음 사연도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항암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힘드네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세임 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소원, 소망,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소원, 소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0: 아멘.
1: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익명의 성도님, 암이 걸렸고 치료 중입니다. 항암

0: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새 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소망의 가족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간증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고통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1: 아멘.
0: 삶이 지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가 힘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존귀하게 여기노라.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라의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내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모든 일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0: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62-5791번, 062-57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의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골프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0: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 섬마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KLPGA 통산 10승을 달성한 이다연 선수를 비롯해 필드 위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신앙 여정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복에 극동방송 패치를 붙이고 있는 프로골퍼 이다연 선수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5번 홀에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위기를 딛고 9번 홀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통산 1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다연 선수는 대회 출전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미역과 톳작업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단기 선교 직후 우승을 거둔 이 선수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힘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되새기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재작년 54세의 나이로 연장전 해저드 속 작은 섬에 공이 멈추는 기적적인 파세이브를 거두며 최고령 우승을 거둔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마스터스 우승 뒤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선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어제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 별양동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지역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과천시의 항소로 오는 12일 수원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식민사관 잔재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교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보훈 정책이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독립과 보국, 민주화라는 세계 기둥 위에 바로 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보편 타당한 가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평화정신을 높이 평가해 김구의 해로 정한 뜻을 살려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실명구호 NGO 비전케어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서 캠프를 열고 813명의 안과진료와 215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지난 2007년 비전케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동해 이사장은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안과진료 20만 4천 건과 무료 개안수술 3만 3천 건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의 부교역자 사역지 청빙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5급인 박진우 목사는 부교역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두 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다며 여전한 교회의 편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는 노회가 장애인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개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역 기회를 넓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익산 삼일교회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교역자가

유치부를 담당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으며 부산 세대로교회 유한영 목사도 뇌병변 장애를 극복하고 4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자를 지레 두려워하지 않도록 총회와 노회 차원의 장애인 인식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유배되었던 밧모섬의 외로운 고독 속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선포는 절망의 땅을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 기근, 정서적 상처와 전쟁, 그리고 뜻밖의 사고와 재해로 인한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러들어온 참혹한 비극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는 처절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을 구출하셨으며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날 때 세상의 상담이나 약물, 의학적인 치료와 사람들의 위로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영원한 죽음과 눈물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잘라내지 못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통곡과 슬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흘렸던 모든 방황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아픈 눈물방울을 주님의 신령한 은혜의 병에 하나도 빠짐없이

없이 담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온 천하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모든 아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은 믿음 생활을 좀 했어요. 어머님한테 유산을 받아서 그냥 다녀야 되는 거구나, 믿으니까 믿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극동방송국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왜냐면 홍익여 중 출신이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극동방송국을 보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청취를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한은주 집사님의 목소리로 만납니다.
1: 네, 항상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른 뭐 재밌는 프로나, 왜냐하면 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극동방송국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찾아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그냥 그 산소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뭐 제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너무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소망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해 드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에 올라타면 그냥 항상 채널이 고정이 돼 있을 정도로 극동방송국이 너무 좋은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계속 이렇게 영성들이 죽어가는 영성들이 나처럼 아니면 정체되어 있던 영성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2: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1: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체험됐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조금 아팠어요. 18살인데 좀 어려운 병인데 청장골염이라고 좀 평생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병에 걸렸는데 발병이 된 때 또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멀어졌죠. 근데 그 소망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요청을 하고

0: 또 위스마 기도 가서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도 있고 아이도 휴학을 하면서 같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사춘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 좋아졌고 아이도 저하고 관계도 그렇고 더 믿음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1: 네, 우리는 이렇게 방송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은주 집사님처럼 극동방송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의 이 복된 자리에 나와주시지 않겠습니까?

0: 거부했죠. 우리 아이도 자기 막 유튜브 음성 뭐지 멜론의 유명한 가수들 노래 듣고 막 이러는데 저는 좀 강요하진 않았어요. 제 차를 타면 항상 틀어져 있고 저는 그 타령이 좋으니까 계속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야,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듣게끔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한쪽 이제 이어폰을 빼고 또 이제 내용을 좀 듣다가 좋으면 다른 한쪽에 이어폰을 빼고 자기가 듣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통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 자기 또래 애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조금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할 때 이게 분명히 생각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 아 우리 엄마랑 같이 들었던 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은주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항상 형통하기를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은퇴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저의 방법대로 또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전파 선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을 잡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탔을 때 소득이 생길 때 너도 이걸 같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좀 많이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폭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알람 자주 받으시죠. 한낮에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인데 북한에선 정반대의 알람을 전하게 됐다죠.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아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농부의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또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 와중에 농작물 피해 방지에 힘쓰라는 아주 정확한 행동 지침과 함께 모순적인 지시를 내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소망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정 1069번 북녘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서천에서 오신 8845님, 수원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석하고 계신 한 분, 의정부에서도 와주셨고요. 5012님은 주님,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 더위 북한 주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새싹회원이신 5144님은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안식이었는데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화.

시간을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7478님이 우리 5144님이랑 같이 보내신 분이실까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도 교회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롭고 충만했습니다 하셨는데 5144님께 먼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7478님도 우리 북한을 위한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그대로 북한에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시면 두 분 같이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게요. 전라도에서도 오신 3225님 반갑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북한에도 무더위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물을 대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고 하죠. 농작물이 개인의 농작물인 경우는 거의 없죠. 북한 당에 바로 바쳐야 하는 농작물이 대부분일 텐데 밖에서 10분, 20분만 걸어도 너무나 힘든 이 날씨에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에 선풍기에 이 여름을 나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인터뷰만 해도 평양에서 살던 분이 그 아파트에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년 전에 온 이것도 북한 도심에서 오신 분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볼 수 없었다고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찾아봤어요. 어디선가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 1위가 한국이라는 글을 봐서 검색해보니까 1위로 공식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98% 이상이 에어컨 바람 가운데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무엇보다 폭염 그 너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고 있는 통일 배우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통일 배우기.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8267님도 그리고 오늘 막내 꿈을 꾸셨다는 3874님도 함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맞춰주세요. 앞서서 에어컨 보급률이 북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몇 번 나눴었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런 걸 통계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를 내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증언에 의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증언에 의해도 평양에서만 해도 10가구 중 한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곳에서만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상황이 참 좋지 않은 북한에서 전기 또한 제약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에 그런 증언들에 의한 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평양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증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곳에 닿기 원해도 불을 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전기가 제약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에서는 그럼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기 1번 24시간 하루 종일, 2번 12시간 안팎, 3번 3시간 안팎. 그래도 평양이니까 하루 종일 전기가 돌아갈까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고위 간부들이 있는 그런 곳 말고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주민들의 가정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북한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6753님 아멘입니다. 아, 저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다면 이거 상상해도 상상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수는 날 구주 삼고 찬양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도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찬송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번이면 좋겠어요 하시는 마음으로 12시간 안팎 2번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북한 평양에 있는 가정집에서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가 문제였어요. 1번이 하루 종일 24시간이고요. 2번이 12시간 정도, 3번이 3시간 정도인데, 12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5084님, 감사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시면서 도전해주신 4169님도 계시고요. 3시간 안팎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우물정 1069번 3225님 너무 적네요 하셨는데 아직 정답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냉장고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사용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신에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게끔 계속 그 음식이 쉬지 않게끔 꽝꽝 얼리는 그 기계가 있었대요. 아, 이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냉장고를 계속 우리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냉동고 기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양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종일 12시간 안팎, 3시간 안팎,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북한 평양에서 평양의 가정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 전기가 우리도 두꺼비집이 이렇게 전기가 나갈 때 부엌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뭐 방만 나가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만 같은 전기 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문제에서 나누는 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켜는 불들, 냉장고, 뭐 밥솥, 모든 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3번 3시간 안팎입니다. 1690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3시간 이내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12시간도 참 안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이 3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741님도 정답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과 나눠주셨어요. 3시간인 것 같은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덥기도 하지만 전력 사용을 참 절제하면서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9325님도 주셨고, 이 찜통 같은 여름에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네요 9713님. 와, 그쵸.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나오는, 3시간이 안 나오는 그 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서 물어봤거든요. 냉장고는 보통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특히나 이 무더위에 상할 수 있는 그게 위험이 참 큰데, 그래서 꽁꽁 얼려두는 그 나오는 약 3시간 동안 꽁꽁 얼려두는 그 냉동실과도 같은 거기에다 넣어두고 3시간 후에 다시 그렇게 얼려두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북한에서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그런 증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북한에서 한 연구소에서 일했던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도자를 위한 연구소였는데 그 설비 기계가 있는 곳만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갔다고 해요. 거기서만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전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참 많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함께 품어야 할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상식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북한의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는 평양이 아닌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평양에서는 하루에 3시간 안팎 전기가 들어오고요. 지방에서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하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식 퀴즈에서 또 선물 보내드릴 분들을 제가 두 번째 요 퀴즈 다 마치고 한 번에 호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5012님 참여해 주셨는데 이 감사와 함께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의 지방에서는 전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신청 찬송 한 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죠? 5084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평양에서 도시에서는 3시간 안팎이라면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양에서의 삶과 평양이 아닌 곳에서의 그 삶이 참 다른 나라인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신청 찬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첫 번째였던 이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인 점, 요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지방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나누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만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9016님 2시간일까요? 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참 우리에게 일상인 것이 일상이 아닌 북녘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정답을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는 선물 소개를 하면서 1분, 2분 정도 더 받아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M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통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2시간입니다. 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평양은 3시간, 그 외에는 30분일 것 같아요. 새싹 회원도 주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0770님. 맞아요. 북녘에 열악한 상황에서 전기를 우리처럼 일상으로 사용했던 주민들이 많지가 않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평양이 3시간 안팎 정도니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인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요. 뭐 청진시에서 오늘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며칠씩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평양이 3시간이면 그 외 지방에서는 2시간 정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0233님 문자 주셨어요. 3시간 정도도 엘리트층이 참 많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따뜻한 마음을 문자로도 같이 나눠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모르는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한 시간일 것 같아요. 0360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북녘 땅에도 이러한 모든 소소한 것들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진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참 자유를 알고 이 일상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오늘도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해피데이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의 산에 쌓아주세요. 이 믿음과 함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당첨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1690님, 9741님, 9325님, 그리고 9016님, 또 7348님,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으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상속받는 목, 가장 귀한 유산, 평생의 분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는데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같은 고백을 따라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찬송은 150년 전 뉴욕에서 모자를 만들고 판매하던 사업가 실라스 존스 베일이 작곡했습니다. 베일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지만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100여 곡의 복음성가를 남겼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와의 협업으로 1874년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던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쓰게 되었을까? 전문 음악가도 아니었던 베일은 어디에서 음악을 배웠을까? 베일이 살았던 19세기 미국에서 음악은 학원보다 교회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교회마다 싱잉스쿨이라는 노래학교가 열렸고 사람들은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로 그려진 쉐입 노트라는 독특한 악보를 통해 개이름과 화음을 익혔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처음 악보를 보고 찬양을 배웠고 중고등부에서는 피아노와 기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내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기업이심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무엇에게 내어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부분의 선율을 들어보면 큰 도약 없이 한음씩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한 계단씩 내딛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은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게 해달라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를 천천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0: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분깃이신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의 첫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

0: 뮤에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라. 사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작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샵 1069

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함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된 인간의 솔직한 내면, 특히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직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면의 표현을 그저 우울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위선과 허유에 빠져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계시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도록 성령이 이것을 계시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내면의 고민과 갈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답이 우리에게 실제성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후대 여러 사람이 인용할 정도로 이 시편은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편 31편 13절에서 말하는 사방의 두려움을 6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 31편 6절을 인용했고 시편 71편 기자도 시편 31편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신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울한 내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처절한 삶의 현장, 지독한 고난의 상황, 속이 뒤틀릴 만한 배신과 내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티끌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하루를 이어나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돈내산.
0: 김 대표의 내돈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0: 오늘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 돈 내 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1: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밥값만 산 지가.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0: 네.
1: 또 비교해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 그 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 네. 더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 집은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전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정도 먹고 또 새 밥 자꾸 해 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 거는 못 써봤고,
0: 네.
1: 북한 있을 때도 한국 거는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에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뭐 압력 몇 분 이제 끝난다는 네. 거 있고 전기가 나온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온 중이라는 게 있고 다 이 말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걸 이제 쓰던 분이 건면온 성원이 있을 때 밥이 지금 밥가마가 두드러지 말하는 바람에 그 들켰대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리고 말하는 밥가마 그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음성 나오는 거 음량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네.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대로 쓰죠. 근데 참 그 북한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 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근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 들일 때는 뜸 들이면 김 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솥이.
0: 북한에까지 네.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1: 그렇죠. 말하는 밥가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실제
0: 네.
1: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처음보다 이제 압력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0: 아, 밥맛이 좀 달라지죠.
1: 조금 달라지는데 네. 북한 같으면 사실 그 뭐 덜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네. 너무 입이 고급화돼가지고 조금만 차이나도 느껴져요. 근데 네. 밥을 할 때 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0: 그렇죠.
1: 살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 해놓으면 그 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 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있고
1: 있죠. 맞습니다. 네,
0: 잡곡밥 버튼이 따로 있고
1: 네, 저희 심 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0: 네.
1: 그 잡곡 그다음에 입살 그다음에 또 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0: 해석이.
1: 느리게 하는 거 계속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법 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어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1: 아, 진짜요?
0: 네, 엄청 발달돼 있어요. 아. 너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네.
1: 근데 이렇게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0: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네. 그 다음엔 브랜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0: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굿잡으로 붙어가지고 땡땡 하는 게 쿠짜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전에 썼던 것도 쿠땡 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 하는 그런 이제 또 바꿔 네. 샀어요. 근데 어쨌든 밥을 바꿔봐야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친 같은 거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박킹도 한국 그 박킹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백, 수백 번 하고 나서 그지 몇 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박킹 자체도 이제 예비 박킹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박킹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참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일 기준은 밥 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1: 아주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사는 미술 해가지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1: 네.
0: 근데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 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 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 뭐랄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1: 네.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뭐 은색깔
0: 그래요,
1: 금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0: 금빛 같은 거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그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1: 네.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 그 네.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을 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1: 그러니까
0: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싸서 또 이제 네. 예, 뭐 툭툭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옥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런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1: 네.
0: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구비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그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타게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봐하면 엄청 네. 맛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위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1: 그럼요.
0: 막 10가지짜리 이런 네. 것들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 그 정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잡곡 넣을 때는 밥 잡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살을 넣던지 하지만은 여기는 압력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네. 생각 들죠. 그리고,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보니까,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쵸. 저도 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돌을.
0: 북한에 있어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닥 씹어가지고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탓이 아니잖아요.
0: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은 와보니까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1: 네.
0: 또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0: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1: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갈수 있어요. 근데
0: 네.
1: 달러로 하면 좀 예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될 거예요.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볼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0: 네.
1: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대로 결제해 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0: 네.
1: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새끼가. 근데
0: 그렇죠.
1: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 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
0: 네.
1: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0: 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한 청취자분들은 일상 중에 일상인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0: 누구나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말 숨 쉬듯이 만나는 밥솥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참 많지 않은데 오늘 또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에,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0: 네.
1: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0: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돈내산 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바로 세깨랍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자, 여름답네요. 여름다워요. 자, 이 더운 날 그래도 이 더위를 맞서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도전하기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방학생, 무교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도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문자창에서 보고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그 전화번호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자가 왔다.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하면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오물정 1069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인 샵 1069번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평소에 보내는 그 지역방송 말고 샵 1069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동방송을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 보내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도전, 여러분의 도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제가 이제 다른 찬양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옛날 추억의 찬양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0: 오늘 도전을 하실지. 되도록이면 제가 쉬운 걸로 합니다. 되도록 쉬운 걸로 해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불렀던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도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열무김치 잘 왔다고요? 옆에 지인과 극동방송에서 보냈다고 나눠 먹었다. 아, 좋습니다. 3431번님도 지난번에 도전해 하셨던 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이분을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받아드리죠. 0904번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처음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예수께로
1: 가면
0: 그렇죠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꺄 도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1: 와네예
0: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0: 충남 아산입니까?
1: 네.
0: 원래 이렇게 조금 리액션이 좀 좋으신 편인가 봐요. 예? 문자에서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꺄 도전 이렇게 적으셨길.
1: 아, 제가 새끼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예.
1: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 됐어요. 너무.
0: 아, 두 번째 도전. 지금 혹시 네. 운전 중이세요?
1: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십니까?
1: 네, 지금 정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도전 문자 줬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예수께로 하면 가면 이렇게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정차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전했다가 또 위험해요. 자, 0904번님 충남 아산에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차가 되고 있습니까?
1: 네, 제가 여기 한 15초 후면 정차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전에 예수께로 가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인데 참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불렸던 그런 곡이죠. 예수께로 가면. 자, 운전하실 때 예, 여러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04번님.
1: 네, 정차했습니다.
0: 정차했습니까?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예.
1: 아, 네, 저기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고.
0: 아, 딸내미구나. 꼭 목소리는 네. 청년부 같으신데. 딸내미 학원. 학원이면 딸내미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1: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초등학교 4학년.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3년 됐어요.
1: 네.
0: 도전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때 딱 된 것도 잘 된 거예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1: 네.
0: 3년 되셨구나. 자,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저 레모나요.
0: 이게 완전 애청자구나.
1: 네.
0: 새끼라 들으면서 뭐가 좋으세요? 어떤 점이?
1: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지금 혼자 계세요?
1: 지금요?
0: 아니, 옆에 아니면 딸내미 지금 내려줬죠?
1: 내려줘, 네.
0: 혼자 있고.
1: 네.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아산에서 섬기세요?
1: 네, 아산에 우리샘 교회 섬기고 있어요.
0: 우리샘 교회.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지금 잘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방학생 없이?
1: 남편은 안 가고 있어요.
0: 남편은 안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래요. 네. 남편 방학생입니까? 아니면 무교생입니까?
1: 원래는

0: 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1: 아, 아무튼 방학생이지. 옛날에 교회를 네. 다녔으니까.
0: 네.
1: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리액션 좋은 또 아내 옆에 방학생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혹시 그 방학생 남편 새끼라 들어봤나요? 같이?
0: 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1: 지난주에?
0: 네. 같이 들었습니다.
1: 다음번에 같이 있을 때 꼭 좀 도전해주세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자, 남편 선물은 뭐를 드릴까요? 좀 남편한테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선물 하나 더.
0: 유산균.
1: 네. 알겠습니다.
0: 전달하겠습니다.
1: 남편한테 다음에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선물 또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하자고요.
0: 네.
1: 3년 들으셨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도전해야죠. 남편을 도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샘 교회 그렇죠?
0: 네.
1: 예, 우리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극동 방송 또 새끼라 많이 알려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한 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예?
0: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아멘. 예. 자, 우리 예수께로
0: 가면 나는 기뻐요.
1: 아, 정말 이 찬송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아산에 계시는 0904번님 오늘 고맙습니다.

0: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수록됐었던 곡. 예수께로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문자 그리고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찬송 찬양 앞부분 살짝 제가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볼까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 찍습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번에 6143번님. 자, 다시 한번요. 6143번님께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불러요.
1: 안녕하세요.
0: 오, 이 기쁨. 옆에 알려주고만. 오, 이 기쁨.
1: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옆에 알려주는 건 누구고 본인은 누굽니까? 예.
1: 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요. 저는 지금 수요예배 가려고.
0: 수요예배?
1: 네.
0: 벌써 수요예배를? 네. 엄마랑 지금
1: 가서.
0: 있는. 엄마랑 지금 있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아, 저 휴직하고 있어요.
0: 휴직?
1: 네.
0: 아, 성인이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가 지금
1: 28살.
0: 저는 이제 완전 학생인 줄 알고 저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엄마.

0: 엄마가 지금 알려줘도 왜 모르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성인이구나. 옆에 엄마가 알려줬나요? 엄마가 28살. 28살이라면은 오이 기쁨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오이 기쁨 이거 몰라요? 예? 아, 모태신앙이긴 하죠.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안 불러봤구나.
1: 어렸을 때 이제
0: 예.
1: 잘안 나가다가
0: 잘안 나가다가.
1: 제대로 다닌 지는 한 1년, 2년 정도 됐어요.
0: 그래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1: 사는 곳은 용인이에요.
0: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곳은 다른 곳인가요?
1: 서울 교회
0: 아,
1: 다녀가지고.
0: 서울 교회 다니고 지금 사는 곳은 용인. 전화 받는 곳 용인입니까? 용인?
1: 네, 용인입니다.
0: 엄마도 옆에 계시고,
1: 네.
0: 엄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네, 엄마 덕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0: 엄마 덕분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2년 정도 됐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 전부, 예?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군요.
1: 네. 네.
0: 교회가 1년 정도 다녔으면은. 다니기 전부터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네. 자, 엄마가 애청자군요. 엄마 한번 바꿔주십시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때문에 딸이 선물 받네, 오늘. 네, 땡, 땡 치려다가 엄마가 옆에서 오, 이 기쁨 알려줘가지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막 율동하면서, 그쵸? 어머니는 극동방송 들어보신 지 오래됐나 봐요.
2: 예, 저는 오래됐습니다.
0: 딸이 방학 중이어서 딸을 이 방송을 듣게 하셨군요.
2: 네.
0: 성공하셨네요. 근데 1년 전부터 딸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듣고.
2: 예.
0: 지금 어떤 시간인데 딸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2: 지금 이제 서울에 교회 가면서, 예, 듣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0: 네.
2: 집사님하고, 예,
0: 아,
2: 같이 가고
0: 뒤에
2: 있습니다.
0: 지금 운전은 누가 하셔요, 지금?
2: 제가 하는데 지금 정차 중에
0: 정차
2: 있거든요.
0: 중이고,
2: 네.
0: 서울에 있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2: 네, 가서 이제 오늘 수요 요리를
0: 아,
2: 하거든요.
0: 요리를 또.
2: 네네.
0: 이야, 교회 또 일꾼이시구나.
2: 아니, 이제 권사님이
0: 네.
2: 저희 아이를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0: 네네.
2: 예, 그걸 이제,
0: 아,
2: 예.
0: 딸과 함께.
2: 네네.
0: 아우, 행복한 길이네요, 오늘. 행복한 길. 또 이렇게 도전도 또 받았고.
2: 네.
0: 자, 우리 어머니가 애청자시니까 선물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선물?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응?
2: 연어?
0: 연어,
2: 연어?
0: 연어.
2: 네.
0: 딸은요? 딸은?
1: 김부각
0: 김부각
1: 세트예요.
0: 세트. 딸이 애교가 많고 꼭 진짜 저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랬는데 김부각. 아, 근데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시네. 이거 어찌해야 될까? 어찌했을까? 커피를 드려야겠네, 커피. 같이 요리하시면서 드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서 수요예배 정말 요리로 잘또 섬기시고 이 더운 날참
1: 네.
0: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우리 따님, 오이 이기쁨이라고 이번에 이 찬양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흐릅니다. 이제 흘러요. 앞으로
1: 알겠습니다.
0: 애청해 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뒤에 권사님들도 감사해요.
1: 수고하세요. 눈물
0: 예.

0: 오 이기쁨 옹기장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문자나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화합니다. 사전 섭외 없이 찬양 앞부분 살짝 부르면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찬양으로 아 역시 오늘도 뭐 뜨겁지만 아주 도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번 또 전화를 드릴게요. 도전장을 받아야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4834번.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4834번님.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 자, 다른 분. 2345번님. 2345번님. 2345번님
2: 보세요.
0: 할 수 있다.
2: 자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와와와와와와
3: 아쉽네요. 4834번이
0: 자 지금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3: 그러면 다른
2: 잠깐만요.
0: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2: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예예예예. 예, 예, 예.
0: 정차하고.
3: 2345번님.
0: 예. 그래서 지금 정차하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0: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
2: 수원입니다.
0: 수원.
2: 예예예. 예, 예.
0: 내 도전을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셔서. 어우 2345번님 수원에서 예, 예. 어느 쪽에 뭐 어떤 일로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2: 아 고객집 방문하면서 예. 방문 관리하는데.
0: 예.
2: 고객댁 이동하다가
0: 예.
2: 늘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0: 그렇구나. 늘 들으세요. 거의.
2: 예, 예. 항상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네. 나옵니다.
0: 이야 그러시구나. 오후 3시 3개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2: 예예예. 예, 예. 틈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0: 틈나는 대로. 예. 오늘 뭐 문자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2: 자주 들으니까 예.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했었거든요.
0: 그래요. 도전은 오늘 처음 되신 거죠.
2: 맞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정차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좋네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연어 세트요.
0: 연어. 아 오늘 또 연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2: 앞전 분 연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2: 예.
0: 새끼라 들은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0: 5년 됐어요 새끼라가.
2: 예, 예, 예.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2: 예,
0: 거의
2: 예, 예.
0: 진짜 오며가며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2: 예 맞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주위에 가족 중에 좀 없습니까? 다 잘 믿고 계세요? 예?
2: 현재 주위에는 다 믿고 있는데
0: 네.
2: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가족은 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고
2: 제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0: 네네.
2: 또 처제들이나 동서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0: 그래요. 혹시 네. 섬기는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2: 수원에 있는 수원성결교회입니다.
0: 수원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군요.
2: 예,
0: 혹시
2: 예.
0: 이제 방송 딱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예.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라든지
2: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0: 예, 목사님 성함이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성함이
2: 이정환 목사님.
0: 이정환 목사님. 자, 예.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2: 목사님,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가는데 늘 힘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야, 우리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 방송 정말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2345번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 뜨거운 여름날 안전운전하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박수 치면서 힘내면서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 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도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 알겠다.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도전 적어주시면서 옆에 방학이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분들 도전해 주시면 선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예, 당첨 확률이 99%예요. 예,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나 교회 모른다. 도전 옆에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도전장을 제가 기꺼이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 어떤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의 찬양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 4153. 4153. 자, 갑니다.
1: 바로.
0: 사막에
1: 샘이 넘쳐흐르리라.
0: 우와.
1: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누구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0: 할렐루야. 오, 축하드려요. 끝까지 그냥 다 알고
1: 감사합니다.
0: 계시네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1: 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1: 아, 대구예요.
0: 대구.
1: 네.
0: 지금 옆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1: 네, 신랑 있어요. 신랑 바꿔드릴까요?
0: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있는데 신랑이 아파요.
0: 아파요?
1: 학교도 못 나가고 있어서.
0: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1: 이벤트로 신청을 했어요.
0: 이벤트로? 아파서 네. 못 나가요. 원래 교회 잘 다니시는데.
1: 네.
0: 통화는 가요. 가능합니까?
1: 네.
0: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네? 사막에.
2: 이게 샘이 넘쳐 흘리리다.
0: 노래는 아내가 잘하시는군요. 예. 예 찬양은 예. 노래. 사막에. 네. 이거 어렸을 때 불러봤죠, 예. 신랑도?
2: 예.
0: 사막에. 예, 샘이 넘쳐. 예. 예. 예. 오, 이거 아내분이 네. 이거를 끝까지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과 함께 지금 방송 듣다가 지금 문자 주신 거 맞죠?
2: 네. 예.
0: 항상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2: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파갖고 지금.

0: 뵙는다.
1: 그래요. 집에 계시면서 예. 듣고 계시는군요.
0: 예.
1: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이 남편을 예. 위해서 아까 보니까 남편에게 예.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예. 밝은 아내를 두셨네요. 그렇죠?
0: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1: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0: 예. 예.
1: 새끼라 가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으시나 봐요?
0: 예, 거의 뭐 아내하고는 가끔 갖다 듣고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죠.
1: 그래요. 몸이 좀 예.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못 나가시나 봐요.
0: 예, 그래.
1: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셔야겠네. 예. 자,
0: 그러니까요.
1: 자,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0: 선물이야.
1: 네.
0: 커피를 하겠습니다.
1: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0: 예.
1: 자, 그러면은 아내 한번 바꿔주십시오. 아내.
0: 네.
1: 아내도 또 드려야지.
0: 예. 예.
1: 자.
2: 여보세요.
1: 예, 우리 아내분은 뭐 드릴까요? 남편이 커피 하셨네요.
2: 아이고, 커피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진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1: 두 분이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2: 아니요.
1: 예?
2: 아니, 커피가 좋긴 한데
1: 예.
2: 그냥 예, 한 개만 주세요.
1: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두 분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예. 하나 더 드리고 예.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다른 거 하나 그러면 예.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옆에 우리 남편 계시는데 네. 참 몸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네. 메시지
2: 네.
1: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편 네. 한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2: 평소에요.
1: 예.
2: 여보라고 부르세요.
1: 여보 하면서 여보에게 네.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2: 예. 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그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1: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아내분이 씩씩하고 밝아가지고 예
2: 네.
1: 남편이 이제 집에서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2: 아니 근데 지금은 이런데 평상시에는 예. 제가 이제 일하고 오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1: 예예. 예, 예.
2: 일하고 오면 지치면 남편이 저를 즐겁게 해줘요.
1: 아유 그래요.
2: 예.
1: 또 마침 또 오늘 휴가시구나 아내분께서
2: 네, 네. 네,
1: 그래요.
2: 네.
1: 그럼 남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휴가 보내시고요. 네.
2: 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거 보낼게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전 찬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방은 대구에서 부부와 함께 도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자,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방학생이 도전을 했네요. 방학생. 자,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될 텐데 쉬운 찬양으로 8493번님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8493번님 방학생이 도전했어요.
1: 여보세요?
0: 나는 구원열차

0: 나는 구원열차. 아유, 아쉬워라. 에?
1: 올라타고서
0: 다시, 다시. 나는 구원열차.
1: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0: 라, 가지요. 할렐루야.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예?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동굴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가 켜진 건지, 스피커폰인지, 블루투스인지, 아무튼, 예. 그래, 다좀 해결하고, 예. 아님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근데 많이 울려서 그런데.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예. 가까이 오십시오. 8493번님. 방학 중이신데 오늘 도전하셨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더 멀어졌는데.
1: 여보세요?
0: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저도 대구인데요.
0: 아, 대구세요.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
1: 네.
0: 방학, 맞죠? 몇
1: 네.
0: 년 방학이십니까?
1: 저는 한 10년 됐어요.
0: 10년. 구원열차 알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1: 네.
0: 그쵸? 10년. 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오늘 듣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듣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한달 됐어요.
0: 어떻게? 그니까.
1: 그냥 FM
0: FM 주파수
1: MBC
0: 돌리다가,
1: 네.
0: 돌리다가 딱 맞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1: 네,
0: 예.
1: 뭐 새끼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세상을 깨우는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1: 라디오.
0: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예.
1: 아,
0: 한달 정도
1: 라디오는
0: 되셨군요. 한
1: 네.
0: 달 정도 드셨어요. 한달 정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1: 많이 울기도 하고
0: 울기도 하고.
1: 많이 울컥했고
0: 네네.
1: 뭘 하다가도 시간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닿으실까 싶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서 8493번님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셨나요?
1: 네.
0: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구나.
1: 많이 그랬죠.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8493번님을 위한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연결했는데 드디어 이제 8493번님을 위한 방송.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도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해주셨고, 이제는 이제 10년의 방학,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항상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따라서 했다면, 이번엔 본인이 직접 우리 8493번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자, 우리 8493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이제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군데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0: 네.
1: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교회 소개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알겠죠?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오늘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0: 네.
1: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선물.
0: 목걸이.
1: 목걸이. 아, 주얼리.
0: 네.
1: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연락드려가지고 저희가 교회 소개도 꼭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극동방송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알겠죠?
0: 네. 예. 고맙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아까 맞췄던 이 찬양, 이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엄청 네. 좋은 열차, 그쵸?
0: 네.
1: 차표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시는 이 열차, 구원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요. 대구에서 우리 8493번님 방학, 10년의 방학 꼭 끝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 열차입니다.

0: 구원 열차 꼭 같이 다 타자고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시 43분 마지막 도전자를 받고 싶네요. 마지막 도전자. 자, 마지막 도전자도 제가 방학생의 도전자를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이 될지. 1032번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1: 여보세요?
0: 주 하나님, 주 하나님,
1: 독생자 예수.
0: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0: 그 라디오가 지금.

0: 켜져 있는데 라디오를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1: 예.
0: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예. 집이세요?
1: 병원에서 퇴원해서.
0: 예?
1: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있는 중이에요.
0: 아,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있는 중이세요?
1: 예.
0: 지금 혼자세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다 있어요.
0: 아,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1: 네.
0: 지금 도전하셨고 방학 20년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20년도 더 됐죠, 사실.
0: 본인이 지금 교회를 20년 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갔죠?
1: 예. 예.
0: 옆에 지금 아내하고 딸? 딸 있다고 했나요?
1: 예.
0: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교회 다니나요?
1: 예.
0: 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예.
0: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1: 예.
0: 예?
1: 예.
0: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구나. 오.
1: 예.
0: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세요?
1: 서울이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중랑구인데요.
0: 중랑구에?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1: 예.
0: 어떻게 지금 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1: 좀 병원에서 퇴원해도 조금 낫는데 네. 아직도 아프죠.
0: 아직도 아프세요.
1: 예.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계속 저기 평소에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0: 퇴원하면서부터
1: 예.
0: 계속 듣고 계셨군요.
1: 네. 예.
0: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은 예. 퇴원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4일 됐어요.
0: 4일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1: 예.
0: 이 방송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1: 아니, 전에 좀 들었어요. 집에, 저기, 병원에서.
0: 병원에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예.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1: 예.
0: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옆이 조용하네요.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지금 스피커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1: 옆에서 듣고 있어요.
0: 듣고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선물 드릴까요?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1: 커피.
0: 커피. 와, 예. 커피, 커피. 자, 혹시 옆에 아내분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내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피커폰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아내분은 그럼 주얼리. 예. 자, 옆에서 아내분과 따님께서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예. 내 교회를 가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예.
0: 혹시 가고 싶어도 지금 혹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1: 예.
0: 아, 그러세요. 아, 가실 마음은 있는데
1: 예.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날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1: 예.
0: 자, 그래도,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결단하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가지고 꼭 다시 네. 교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내분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1: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0: 예, 예, 예. 스피커폰인데 듣고 계시는
1: 예?
0: 여보세요?
1: 귀가, 예.
0: 예.
1: 저라니 귀가 좀 멀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같이 저쪽 다른 데 계셨나 봐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예, 새끼라 김인스피디인데요.
2: 네.
0: 남편하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0: 우리 아내와 자녀분은 교회 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0: 예, 남편분.

0: 잘 도와주셔서
1: 예.
0: 빨리 회복하고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예, 선물도
1: 예.
0: 주얼리를 고르셨네요. 남편이 대신.
1: 네.
0: 예, 선물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1: 네네.
0: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1: 네,
0: 극동방송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우리
1: 네.
0: 1032번님. 남편, 네.
1: 네네.
0: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마칠게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의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네가 악한 일을 하고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속였다. 너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너를 덮치겠으나 네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너는 순식간에 너무나 빨라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망할 것이다. 네가 젊어서부터 해오던 속임수와 마술을 부려보아라. 혹시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많은 조언들 때문에 지쳐버렸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보며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불러보아라. 너에게 닥칠 일을 알아내어 너를 구해보아라.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쉽게 타버린다. 그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도 아니고 곁에 앉아 쬐을 수 있는 불도 아니어서 그 불꽃의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있던 상인들도 너를 구하지 못한다. 모두가 제갈 길로 가버리고 너를 구할 사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이렇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야곱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을 지었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너희는 모두 와서 귀를 기울여라. 우상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일을 바빌론에게 행할 것이다. 그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고 그를 불렀으며 데려왔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내게 다가와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 너희 구원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가 땅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주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주께서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야곱 백성을 여호와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네 앞에서 엎드릴 것이다. 그것은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네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너라고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해 길로 만들겠고 모든 길을 닦아놓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온다. 이집트 남쪽의 시님에서도 온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상속받는 목, 가장 귀한 유산, 평생의 분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는데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같은 고백을 따라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찬송은 150년 전 뉴욕에서 모자를 만들고 판매하던 사업가 실라스 존스 베일이 작곡했습니다. 베일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지만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100여 곡의 복음성가를 남겼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와의 협업으로 1874년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던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쓰게 되었을까? 전문 음악가도 아니었던 베일은 어디에서 음악을 배웠을까? 베일이 살았던 19세기 미국에서 음악은 학원보다 교회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교회마다 싱잉스쿨이라는 노래학교가 열렸고 사람들은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로 그려진 쉐이프 노트라는 독특한 악보를 통해 개이름과 화음을 익혔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처음 악보를 보고 찬양을 배웠고 중고등부에서는 피아노와 기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내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0: 의 가장 귀한 기업이심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무엇에게 내어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부분의 선율을 들어보면 큰 도약 없이 한음씩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한 계단씩 내딛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은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게 해달라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를 천천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분깃이신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의 첫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자차도협회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의지의 방향에서 답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집사님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어 달 정도 교회에 오셨고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신천지에 다니고 있고 나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교회는 성경의 실상을 모르는데 우리는 실상이 있다. 실상도 모르는 교회와 성경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왜 그분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 내용이 구원론이었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한다.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신천지 교리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리에 미혹이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을 떠날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듣고 그곳에 14만 4천 명 구원자가 있다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신천지를 떠나면 배도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떠나는 것이 배도이지 어떤 조직을 떠나는 게 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자기 조직을 떠나는 것을 배도로 비틀고 있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와도 실상 어디를 가야 하지? 교회에 가려고 하면 교회에서 발견하는 게 신천지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마크를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보내기는 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제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내기는 하지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이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단 경계주일이 아니라 이단 환영주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구원사역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신천지 교리는 예수를 약화시키고 이만희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의 교리는 교회에서 분명히 금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에 빠진 사람, 그 영혼을 우리는 건져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전략은 새로운 게 아니라 태초부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왜 동산 안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두셨을까?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할 때, 아,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조금씩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살짝 비틉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이게 이단의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재구성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 되면 눈이 바뀝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열매인지라. 눈이 바뀌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진리를 조금씩 비틀기 위해서 시대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유는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시대별 구원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신 분이다. 한결같습니다. 마귀의 공격 패턴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음에 품은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모든 유혹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로 살겠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사단의 유혹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떡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라면 떡은 세상 나라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의 비전입니다. 그 방향을 사단은 나를 경배하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겠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을 때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일까?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틀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 습관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단으로 향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는 요한 계시록을 나도 알아야 되겠다. 요한 계시록을 제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알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려운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의지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지의 방향이 분명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의 방향을 조금씩 비틀고 조금씩 미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면 그 마음의 방향에 맞는 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유혹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7장의 상징과 의미는 중요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녀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이제 다른 데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음행이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간음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에 결탁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로마 제국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종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쾌락을 누리도록 또 거짓 가치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르치는 그 사상체계에 땅에 속한 임금들, 수많은 통치자들, 그들이 함께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음녀가 퍼뜨린 세계관에 미혹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 붉은빛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옷이 붉은색이고 또 로마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황제를 하나님처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여기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로마 화폐를 발견했는데 그 화폐 중 하나가 무엇인가? 일곱 언덕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로마는 그 동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 부패로 음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뿔은 열 왕이다. 계시록에서 뒤에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여러 세력들이 연합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주빛 붉은 옷은 황제, 귀족, 그 당시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금과 보석, 진주는 로마의 엄청난 부와 사치를 의미합니다. 금잔은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들을 멸망받을 바빌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면 바빌론은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입니다. 넓게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과 의미를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혹을 당하면 무엇이 틀어지는가? 내가 가진 의지의 방향이 조정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몇 편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것은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1편에서의 짧은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내버스의 편말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의 상처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에 붙여있는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지 않을 때 만납니다. 괜찮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아래에 마음의 상처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몸의 상처에는 참 민감합니다. 마음의 상처에는 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의사가 진단하고 그 진단을 신뢰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각자가 가진 소견에 따라 스스로 진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마음의 상처가 진단이 필요한가? 왜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방향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 눈은 좀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를 진단할 때 내 영혼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그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보는 말씀의 신앙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특별함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주 예수를 향한 사명으로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에게 신앙 고백에 대한 의지의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의 방향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가진 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것도 바울이 가진 의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지의 방향이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만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때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다른 구원자를 찾아가는 것일까? 왜 말세에 저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꾸 시대별 구원자 거짓 교리를 찾아가는 것일까? 의지의 방향성에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답을

0: 정해놓고 그 답의 여정 가운데 성경을 비틀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의지의 방향이 이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방향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생각은 왜곡됩니다. 내 의지의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삶도 어려워집니다. 감정의 방향은 사랑으로 향해야 합니다. 또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의지와 생각의 방향이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여정에 성령의 인도는 둔해지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 안에 의지의 방향은 흐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절벽은 누구나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리막길을 조심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0: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귀는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광주 청사교회는 선교회 영역 안에

지역 선교라는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 개념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것일 수 있는데 지역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서 있는 동네를 사랑하는 것도 선교다. 지역의 아픔을 보고 지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품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것이 지역 선교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역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착한 교회론을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착한 교회가 되자.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보다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착한 교회론 설교하면서 비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나면 지역 주민들이 양동이를 들고 나와 불을 꺼주는 교회. 그냥 둬봐. 하나님이 불 꺼주는가 보게. 이렇게 비아냥되는 교회가 아니라 너도 나도 양동이를 들고 나와서 청사교회 없어지면 안 돼. 청사교회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로 이사오게 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정작 삶의 주거지는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이 되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역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구청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제일 먼저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우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유성동 장로님 도움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만날 수 있는 이디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세웠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청로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청년 같은 노년의 삶을 살게 하는 선교기관. 청로대학 대단했죠.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잘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부족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만 8천 명. 저는 수치에 약한 사람인데 이 수치는 한 방에 기억이 됐습니다. 5만 8천 명이 광주에 있다. 충격이었어요. 그중 2만 7천 명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한다. 이 수치도 단번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주민을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이다. 이 개념을 지워버리고 이주민이라고 쓰고 이웃 주민이라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음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K-문화를 이용하니까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음악과 음식, 드라마와 놀이, 한글과 전통문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좋은 다리가 되었어요. 문화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는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K-문화 선교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분야에 아주 오랫도록 훈련되었고 비전을 품고 계셨던 윤경미 전도사를 소장으로 취임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만나고 존중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상호문화 존중축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나

하시듯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여러분 군공항 부지랑 상모지구가 가깝습니까? 우리가 가깝습니까? 말씀 좀 해봐요. 누가 혜택을 먼저 보겠어요? 그런데 광주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 일이라고 축복을 안 해준다니까.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군공항이 확정이 된 거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해서 후속 절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계속 3년 이내에 임기 이내에 국가산업단지로까지 또 확정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못 믿을까 봐서, 우리 목사님이 또 뻥친다 할까 봐서 TV에서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이, 이것은 공장 몇 개가 들어오는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바뀌는 일이고 호남의 미래가 바뀌는 일이에요. 기아자동차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 평동공단, 뭐 산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아가 하나 문을 닫으면 광주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와 비할 바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군공항 5분 거리. 드디어 우리 옆에 도로가 개통이 됐죠? 저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또? 우리 교인들의 운동하는 운동장이면서 우리 교회로 오는 이 시간들을 줄여주는 도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광주의 대 어떤 역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바뀌는 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다 지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우산동과 광산구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광주청사교회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뜨겁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놓고 지역 선교 영역 안에 포함시켜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축하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고 이 동네 우리 이웃주민들, 이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2일 위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이해 상호 문화 존중 축제. 그래서 우리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은혜채플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1층 해찬실에서 먹거리 장터를 진행하고, 그날 또 우리나라 사람 기도회가 있어서 아침부터 곳곳에서 이제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도 어려운데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도 항상 당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의를 합니다. 하지 말자고. 한번 안 해보면 좋겠다고. 근데 놀랍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이 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고 우리는 열심히 그 일들을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런 일을,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나 멋진 보팔 찬양팀이나 다 고놈이 고놈이지 뭐 별것이 있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페인에서 우리 동네 온다는 건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광주를 대표할 만한 행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제 말에 더 깊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7절, 너희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교회는 자기가 서 있는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선택한 도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의 도시였어요.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종교가 모두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우리가 오래 살 곳이 아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5절,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7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를 이용만 하면 안 돼요. 도시의 아픔을 품어야 돼요. 도시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도시가 살아나도록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평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샬롬은 단순히 싸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관계의 회복, 경제적 안정, 공동체의 번영, 하나님의 질서 안에 누리는 모든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아니었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상인들의 한숨이 그치게 하소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맛집 찾아서 다른 동네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맛집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소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총뿌리를 겨누는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기도했잖아요. 반도체 단지가 탐욕과 투기의 기회가 아니라 통일 한국을 섬기는 그런 기회의 도시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정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골목에 눈물을 부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왜 우리 고향을 떠나야만 되는지를 살펴야 돼.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외로워하는지 살펴야 돼. 이건 어떤 요양보호사만 할 일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이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들어야 됩니다. 광산구가 무너지는데, 우산동이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골목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부흥이 가능합니까? 교회의 부흥은 남으로 흘러, 동으로 흘러, 남으로 흘러갔다. 우리 심령을 지나 이웃을 향해 간다. 교회의 부흥은 지역의 눈물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들은 유다 백성들도 타국에서 살아갔던 이주민이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들어야 했고, 낯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이주민이 되었었느니라.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외국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은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은 쫓기듯 살아갑니다. 체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피부색과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은 운동하다 만나

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가다 만나고 오다 만나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래. 훨씬 더 우리나라 말을 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과거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세탁소 일을 했습니다. 독일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에 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평생 가슴에 잊지 못할 은혜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자리를 내어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주민을 영접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주민이 양육되어서 우리 가정교회로 왔다. 이건 어떤 돌봐야 될 짐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는 단순한 외국인 이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나눠주는 행사도 아닙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상호 문화 존중 축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도시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초청하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우리 행사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합창단입니다. 1999년 한국인 음악가 임재식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이 합창단을 창단했어요. 특별한 점은 스페인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한국의 노래를 불러요. 한국의 가곡과 민요를 불러요. 한복을 입고 한국의 노래를 불러요.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민요와 가곡을 불러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스페인과 유럽에 알려왔어요. 동시에 스페인의 음악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가교가 되어왔어요. 왜 이 합창단이 나오게 됐냐? 임재식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이주민으로 서럽게 살았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만나보면 단순히 야 발음이 거의 한국 사람이랑 똑같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을 봐야 돼요. 윤경미 소장이 이 동네에 있는 이주민들을 잘 훈련해서 당신이 직접 쓴 오페라나 연극들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윤경미는 공동체는 못 만들어.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금 청사교회에 와가지고 집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 않아요. 교회 살림도 어려워요. 에어컨을 트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날 땀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추워 죽겠다고 여름에 교회 올 때 이불 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가죽잠바 입고 교회 오고 그만큼 시원하게 모든 건물들을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살림이 좀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하면 됩니까?
교회 살림이 힘들다.

하고 환대를 포기하면 됩니까? 유진별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제가 선교한 분들 많이 아는데 돈 남아둬라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며 선교를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 집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살림이 어려운 것과 사명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 것과 재정이 부족한 것과 사랑을 멈추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자기 건물과 자기 식구만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죠. 빨리 그 교회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 아, 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 좀 멋있다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여름이 아니에요. 동네가 함께 웃는 여름이에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나는 여름이에요.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노래하는 여름이에요.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름. 이 일은 몇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역자와 추진사역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만 해야 될 일은 더욱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헌금으로 참여해 주세요. 헌금은 대단한 헌금이 아닙니다. 티켓을 음악회 가려면 3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식구 숫자대로 3만 원 계산해서 헌금 좀 하자. 물론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입구에서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헌금하고 내 음악회 내가 티켓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주민을 생각하면서 한 몫을 더 해보자. 그 한 사람의 티켓값이라도 내가 내야 되겠다. 그럼 이주민들이 기쁨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들 보니까요 다 돈 벌어야 된다고 K스쿨에 못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추방당한대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돈을 보내야 된대요. 섬겨야죠. 일당이라도 주고 데려와야죠. 일당이라도 주고. 오늘 일당 우리가 줄 테니 음악회 와라. 두 번째, 두 사람을 초청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자리가 부족해요. 음악회는 풍회가 아니니까. 보조자 놓고 막 애 막 삑삑 울고 막 중간에 화장실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만. 나의 전도 대상자 한 사람. 그리고 이주민 한 사람. 전도 대상 안에는 내 가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스페인의 최고의 합창단의 공연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냥 오라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티켓을 드리자고요. 거기다가 5만 원이라고 써놓을까요? 그러면 더 가치가 있겠네. 방송국에서 막 5만 원, 3만 원 티켓 다 발행하더라고요. 지금 이름을 정합시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이번에 누구를 초청할까? 우리 동네는 나가기만 하면 이주민이 보이더라고요. 인상은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말만 걸면 바로 다가옵니다. 아마 티켓을 건네면 그들이 올 거예요. 오전부터 데려와서 먹이자고요. 풍성하게 먹이자고요. 그날 꼬치도 굽고 우리 권사님도 요리 잘하시니까 최고의 K푸드를 만들어서 먹여보자고요, 한번. 염소 한 마리 또 가져다가, 어? 바베큐를 또 한번 굽고. 야, 음악회는 2시간 뿐이지만 우리는 아주 여름 내내 캠프 갔다 와서 이 동네가 들썩거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끌려간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더 놀라운 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 되지 말고 착한 교회 됩시다. 착한 교회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0: 교회입니다. 골목의 눈물을 살피는 교회입니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광주 군공항기지에 그 기업이 잘 세워지도록 끝까지 우리가 SK 삼성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입니다. 저 뚫린 도로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저기 멀리 있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걸 너무 잘하는데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은 우리가 너무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주민들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열방이 몰려왔다. 멋지게 한번 우리끼리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다. 그랬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주민을 가족으로 불러줍시다. 누구도 도시의 미래를 위해 꿇어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날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주여 이 도시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란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주민까지 서로 상생하는 도시, 화합하는 도시,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가 정착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 교육의 생태계가 복원돼서 이곳에서 다 1등으로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소서. 이번 여름 우산동은 다르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산타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잦은 태풍으로 인해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들이 자주 유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 온두라스 정부는 한 기업을 통해 484m의 튼튼한 철제 다리를 이 강에 만드는데요. 이전에 볼 수 없던 크고 견고한 다리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됐죠. 그해 가을, 미치라는 이름의 강한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했고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100개 넘는 다리가 파괴됐지만 새 철제 다리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토사가 강물을 덮으면서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거대한 강물이 철제 다리 아래가 아닌 옆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다리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결국 쓸모없는 다리가 돼버리고 만 거죠. 흔히 사람 이름 모른다라고들 하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들 그게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는 거죠. 빠르게 흘러가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8월 5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피어워십의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조찬미의 마녀의 주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온두라스 정부도 설마 그 큰 강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다리가 완공되고 나서 분명 엄청 뿌듯하고 든든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완공해놓은 다리 같은 대책들과 계획들이 있죠. 앞으로와 또 만약을 위한 계획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과 방법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님을 가장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아,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웨이홈의 오직 주만이 그리고 조수아의 나의 가는 길 이렇게 두 곡 띄워드렸어요. 아, 그리고 찬송가 콘서트 스포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열심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에서 열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의 칼럼을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이 이날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찬양선교단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이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음에 새겼던 이 찬송가의 고백들 떠올려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필사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필사 찬송가 그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필사라고 남겨주셔서 필사 프로젝트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찬송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프로젝트 꼭 참여 안 하셨어도 찬송가 콘서트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실 분들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의 어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획 세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죠. 올해 목표를 세우고 또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인생도 좀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계획대로 흘러간 일보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죠. 그때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순종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또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죠.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순간에는 진짜 당황스럽고 속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혹시 내 계획과 다른 하루를 보내셨다면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노웨이브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0: some summer special.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작사자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이 곡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과 명예를 기업으로 삼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죠.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생명보다 귀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마음의 가사에 고백을 새겨보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기업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저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와 안락함보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제 인생의 나침반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더 가까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나 거친 바다를 건널 때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기에 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제 걸음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들 필사하셨나요?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라도 꼭 필사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드리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이제 출발해야지. 죽음을 새로운 여행의 시작처럼 담담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 육체의 소멸 이후 영혼의 새로운 여정을 암시하는 데카르트의 유언입니다. 꺼져!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할 말을 다 못한 얼간이들이나 하는 거야. 자신의 사상을 삶을 통해 충분히 표현했기에 죽음 앞에 덧붙일 말이 없다는 확신과 당당함에서 나온 마르크스의 유언입니다.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평생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의 강한 의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박해나 환난,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의 의식과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보다 율법보다 성전보다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죽는다라는 말, 어감이 좋게 들리지 않으시죠? 저는 죽음을 직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물가에서 놀다가 모래톱에 발이 슬슬슬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물을 먹고 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가 이제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 튜브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튜브를 보에서 타고 놀던 형이 이제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튜브를 타고 내려오다가 저를 만나서 저를 건져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죽는다 이 말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육체적으로 죽다, 숨을 거두다, 생명을 잃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문종이 39세, 단종 17세, 예종 20세, 성종 38세, 연산군 31세, 인종 31세, 광해군 66세, 세종 52세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보다 높은 수명이었죠. 조선시대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쯤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죠. 22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남성이 80.6세이고요. 여성은 86.6세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길이 없는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죽음의 언급입니다.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굉장히 강조가 된 표현입니다. 정녕 죽으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죽다를 의미하는 모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모트는 죽음이라는 뜻의 동사 무한 절대형입니다. 두 번째 단어 타무트는 죽을 것이라는 뜻의 동사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처럼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무한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쓰이면 해당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연성을 최대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단순히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죽을 것이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자 관계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진정한 죽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결국 육체적 생명의 원천과의 단절로 이어져서 점진적인 노화와 질병을 거쳐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녕 죽으리라는 즉각적인 소멸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가 필연적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원칙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죄입니다. 죄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작은 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죽음의 권살에 두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현대인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령 추구리라는 약속이 변개되지 않고 성취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의 말씀 또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절박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필연적인 그런 삶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는 곤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더 좋아하고 죄의 법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추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를 버려두시고 모른 척 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일이나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은 어깨에 짊어지고 마땅히 책임을 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책임, 의무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부담이나 그 몫을 스스로 떠맡는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담당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 아네 넨칸티는 아나페로의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위로 나르다, 가지고 올라가다. 구약에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죄를 짊어지다, 담당하다, 없애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완전히 지고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단지 짊어지신 것을 넘어서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친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주목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괴물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0: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헛된 발걸음에서 돌이켜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무더위와 지치기 쉬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받들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는 봉선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와 양육훈련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지로 복귀하시는 노기용 오이자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름을 따라 조중 적경 지역으로 향하는 비전 트립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북한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품고 나아가오니 팀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통일 한국의 일꾼들로 빚어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사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

감히 없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북녘 땅을 품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소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빌리 통일 캠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들의 10년 가운데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 캠프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넘어 온 열방을 품는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깊은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되는 청년부 리트릿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에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작은 손길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신 분이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왜입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충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을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여전히 숨어버리고 싶어요. 왜?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충동은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만이 아니라 또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첫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상처난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본능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 있는 아담에게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났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수치심 안 좋은 거잖아요. 두려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이 아담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갖게 된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원래 나를 정말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나란 존재가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깨끗했고요. 마음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지내면서 전혀 그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졌고요. 그 순간 그들의 벌거벗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몸을 가렸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인데 일단 급한 김에 나뭇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입은 최초의 옷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옷을 단지 몸을 가리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디자인하고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치부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긴 또 다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려운 것은요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에덴에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았던 하나님이셨는데 얼굴을 대면하고 기쁨을 나눴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낯을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당히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낯을 피하는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기 싫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요 더더욱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도망다닙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요. 다시 복음 듣고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아는데, 아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갖게 된 부정적 본능입니다. 다윈 역시 이 두려움의 문제로 하나님을 피하려는 충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막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미 회개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지금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왕 다윗왕을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얼굴들 들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멀리 도망쳐서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요, 신하들 얼굴 보기 정말 부끄러웠을 테고요, 하나님 피해서 정말 어디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왜? 과거의 죄가 또 다 들춰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결코 그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지만 아는 거예요. 난 결코 숨을 수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아무 곳에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곳에 올라가도 스올 가장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마음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거기도 계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거기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만 피하려고 해요. 사람 눈을 막 피하고 사람에게 감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두세 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는다고 하는데요, 구석에 가서 얼굴만 파묻어요. 엉덩이 내밀고. 근데 얼굴만 파묻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눈만 가리고 나 없다 그러면, 나 없다 그러면 자기를 못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 것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 숨으려고 해도 결코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꼭꼭 숨어버리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수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잠수 탄다. 잠수 타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갑자기 안 보이고 뭐 연락을 다 끊는 겁니다. 아무와도 만나기 싫고 그냥 숨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도 잠수 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안 보이고요. 또 연락도 안 받아요. 그렇게 되면요, 만날 방법도 없고 그냥 상황도 모르니까 너무나 막 애가 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주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잠수 타고 숨어도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이제 어디를 가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GPS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동선까지도 다 나와요. 동선까지도. 사방에 또 CCTV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뭐 CCTV 천국이에요. 사방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범죄해도요, 이 범죄자를 금방 잡아요. 이 CCTV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스마트폰이 있어서 또 CCTV가 있어서 우리의 동선이 다 드러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추적하지만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전기가 끊어지든지 통신이 두절되면요, 제 기능 못하고 먹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또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 하늘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스올은 가장 낮고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대조되는 단어는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런데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더 깊고 더 낮은 곳. 결코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 그곳이 스올이에요. 스올, 음보, 또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낮고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야, 너 여기 왔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막 숨어버리면 막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왔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는요, 이른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때 햇살이 빠르게 펼쳐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는, 바다 끝은요, 이때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의 서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와 바다 끝은 동에서부터 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동쪽 끝에 가서 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쪽 끝에 가서 바다 끝, 지중해 서쪽 바다 끝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거기서도, 그 동쪽 끝에서도, 서쪽 끝에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도망가고 싶은데 붙잡혔다라는 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나 지금 제발 숨고 싶고 나 도망가고 싶은데, 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런 하면서 막 탄식하고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이 고백을 하면서요,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오히려 이 고백들은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분 속성 자체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편재라 합니다. 편재. 또 무소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집에 없어요. 집에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서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시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땀만 뿜었었어요. 지금 다윗을 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 부끄러운 마음들,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도망가 볼까? 좀 피해 볼까? 아, 근데 안 되지.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분이야. 그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정도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두들겨 맞든지 아주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내기는커녕 손을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지금. 하나님이 너왜 이랬어? 인상 쓰시면서 막 몽둥이 드시고 막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너무 부족한데, 근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다 손을 붙드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널 사랑해.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난 실패자인 것 같은데. 오,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다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아니,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철저히 실패자인데, 죄인일 뿐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을 피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분을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왜? 나는 실패의 자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나는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결코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 한복판에 들어갈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지중해 한가운데 갔을 때 드디어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요나가 선원들에게 던져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를 덥석 물게 하셨습니다. 아,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 기적이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자체도 이제 특별, 뭐 신비한 일인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고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도 계셨어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일 요나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떠나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불행하게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를 선교사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를 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와서 나를 감싸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흑암이 나를 덮고 빛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빛도 아직 밤이 되어갖고 밤이, 캄캄한 밤이 돼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은 이러겠습니까?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또 다른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

다윗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흑암으로 나를 둘러싸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생각뿐이에요. 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느껴지도 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꼭꼭 숨기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나야지만이 거기에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묵상했잖아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픔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드러나잖아요. 아무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데, 숨기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드러내시고 거기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속으로 모임 때 왜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왜 많이 회복이 일어납니까? 목장 안에서 참 고백하잖아요. 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흑암 속이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하여금 그냥 두려워 떨면서 살게 만들지 않고 그냥 꼭꼭 숨어버려서 거기서 막 그냥 우울하게 인생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주님이 그 상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해도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따라오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숨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가지 말고요. 주님 피해서 가지 말고요.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는 것도 그냥 늘 부담스럽고 그냥 혼자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래 숨어라 도망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거기 함께 있어.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주님 숨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미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도 붙들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서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없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인식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61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앞서 나눈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미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0번님의 또 사연이 있거든요. 좋은 찬양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애청자이신데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예라모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엘샤인이 부르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안성진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이브트 마리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3664번님의 사연입니다.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네요. 제 사연을 듣고 직장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3664번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회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3664번님처럼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전시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다양한 찬양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밤, 기대함이 넘치는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서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상속받는 목, 가장 귀한 유산, 평생의 분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는데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같은 고백을 따라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찬송은 150년 전 뉴욕에서 모자를 만들고 판매하던 사업가 실라스 존스 베일이 작곡했습니다. 베일은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지만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100여 곡의 복음성가를 남겼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와의 협업으로 1874년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던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쓰게 되었을까? 전문 음악가도 아니었던 베일은 어디에서 음악을 배웠을까? 베일이 살았던 19세기 미국에서 음악은 학원보다 교회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교회마다 싱잉스쿨이라는 노래학교가 열렸고 사람들은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로 그려진 쉐입 노트라는 독특한 악보를 통해 개이름과 화음을 익혔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처음 악보를 보고 찬양을 배웠고 중고등부에서는 피아노와 기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내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기업이심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0: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무엇에게 내어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부분의 선율을 들어보면 큰 도약 없이 한 음씩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한 계단씩 내딛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은 목적지에 빨리 이르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게 해달라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두 글자를 천천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분깃이신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의 첫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에서와 야곱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강인한 체력을 가진 몇몇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그러다 간혹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최고의 코치를 만나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평범한 가정의 부모나 혹은 자녀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경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소녀는 첫 순간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단 몇 분 차로 말이죠. 사실 야곱과 에서의 경쟁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를 향한 경쟁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엄마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아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1: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두 형제는 모든 것을 경쟁하며 자랐습니다. 야곱이 장작을 빨리 쌓는 것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끌면 에서는 쌓아놓은 장작을 빨리 무너뜨리는 것으로 경쟁하고 에서가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 야곱도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선 자기가 더 잘 그렸다고 주장하곤 했죠. 그 둘이 아주 어렸을 땐 그저 귀엽게 봐줄만 했지만 다 성장해 성인이 되었을 땐 얘기가 달랐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가 13살이 됐을 때 형제는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사냥 시합을 하게 됐죠. 사냥을 하던 중 화살이 하나만 남게 되자 자연스럽게 둘은 남은 화살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게 됐고 한참을 싸워도 싸움이 끝나지 않던 중에 결국엔 형인 에서가 남은 화살을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집에 돌아온 반면 에서는 사냥한 토끼를 들고 웃으며 돌아왔죠. 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에 야곱에게로 온 신경이 향했지만 그날의 승리는 엄연히 에서의 것이었고 그날 이후로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아들, 가족의 사냥꾼으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야곱은 형과 물리적인 힘으로 몸싸움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양떼를 돌보거나 옷을 짜는 것,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 에서도 경쟁의식이 결코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활 쏘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점점 더 큰 동물들을 사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 모두 에서가 얼마나 사냥에 탁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무분별한 경쟁심은 이 둘 사이에 쐐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쐐기가 형제의 사이를 벌려놓았습니다.

0: 우리 형에서는 정말 힘센 사냥꾼이라네. 그는 항상 배가 고프다네. 하지만 식사 준비는 절대로 안 한다네. 하, 다른 때보다 오늘은 더 눕네. 배가 엄청 고프겠는데. 애서형은 정말 탁월한 사냥꾼이긴 해. 어쩌면 전설의 사냥꾼 이스마엘 삼촌만큼이나 사냥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 아마 한쪽 눈을 감고도 사냥할 수 있을걸. 아휴, 참 부럽다. 형은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얼굴도 더 잘생겼고, 그러니 온 동네 여자애들이 형한테 목을 매지. 아버지도 예뻐 죽으시니 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래, 좋다 이거야. 참, 형이 집에 오면 분명 이러겠지?
1: 사냥을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 어서 이걸로 요리 좀 해와.
0: 틀림없어. 하지만 형, 오늘은 마음대로 안 될걸? 형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아버지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어도 오늘은 그냥은 안 돼. 형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될걸? 오늘은 형이 얼마나 단순 무식하고 힘만 센 인간인지 알려줄 거야.
2: 동생. 물 좀.

0: 좀 줄래?
1: 물은 우물에 가서 찾아야지.
0: 아 이게 뭐야? 물이 아니잖아.
1: 물 마시려면 우물로 가라고 했잖아.
0: 너 방금 마신 게 뭐야 대체?
1: 아 죽 끓이면서 나온 거야.
0: 아이 그런 걸 왜 거기다 뒀어? 그리고 형이 마시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가만. 그럼 지금 죽 끓이는 거야?
1: 아버지 드실 거야.
0: 저기 그러지 말고 형 좀 줄래? 형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어차피 아버지는 다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1: 미안하지만 안 돼.
0: 야곱, 형이 사냥하느라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좀 줘. 형이 배가 너무 고프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잘 알지? 야곱, 죽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1: 아, 형, 가서 얼른 좀 씻어. 냄새 장난 아니야.
0: 야곱, 형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냄새 타령이야?
1: 형, 그러면 형한테 있는 것 중에서 값어치 있는 게 뭐야?
0: 뭐? 값어치 있는 거? 그건 또 뭔 소리야?
1: 이 죽하고 바꿀 만한 값어치 있는 게 뭐냐고. 그거랑 이 죽이랑 교환하자.
0: 그러니까 지금 이 죽 한 그릇이랑 바꿀 만한 뭘 내놓으라는 거야?
1: 그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형은 이 죽을 얻는 대신 난 형한테서 값어치 있는 뭔가를 얻는 거고.
0: 아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니? 난 네 형이야. 그래 좋다. 원하는 게 뭔데? 야고 이러다 형 굶어 죽겠어. 그래 원하는 게 뭐야?
1: 아버지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알지?
0: 아이 그건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대신 엄마가 널 더 아끼시잖아. 죽이나 좀 빨리 떠줄래?
1: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형이 모든 유산을 다 갖고 나는 죽일 거야. 그냥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말이지.
0: 아하 이제 알겠다. 그래 그래 안 그럴게 야고. 맹세해. 절대로 너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해. 됐지? 자 이제 빨리 죽 좀 떠줄래?
1: 형 잠깐. 근데 내가 형이 약속한 걸 어떻게 믿어?
0: 뭐?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버지 유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말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난 형 말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
0: 대체 원하는 게 뭔데? 진짜 이러다 굶어 죽겠어.
1: 그럼 이 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팔아.
0: 뭐? 너 지금 미쳤니?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겨우 이 죽 한 그릇에 팔라고?
1: 그래 그럼 형은 장자권 잘 간직해도 난 이 죽 잘 간직해둘게.
0: 아 잠깐 야곱, 아 왜 이래? 일단 좀 진정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해보자. 아 지금 당장이라도 널 죽이고 죽을 먹을 수도 있어.
1: 아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만약 형이 날 죽이기라도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까?
0: 아 정말 이거 미치겠네. 반 그래 반으로 하자. 우리가 장자권을 반반 나누는 걸로. 어때? 야구 네가 날 정말 굶어 죽이는구나. 빨리 죽 좀 떠달라니까.
1: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0: 아, 알았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1: 그럼 나한테 맹세해.
0: 그래. 맹세하마. 나한테 있는 내 장자권 너한테 팔게.
1: 거봐. 별로 어렵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형?
2: 자,
1: 여기 있어. 많이 먹어.

0: 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죽이야.
1: 그럼 다행이네.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어. 형이 산 거니까.

0: 야곱은 형 에서를 유인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만들었죠.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에서의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는데도 에서는 별다른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죠. 형 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사냥을 했고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보기에는 형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듯 했지만 그래도 뭔가 깨름칙한 것이 있었습니다.
1: 엄마,
2: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3: 그래, 우리 아들, 무슨 일 있니?
0: 아버지가 누워계신 방 앞에서 야곱은 그날 형 에서와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얘기합니다.
3: 야곱, 아무래도 에서한테는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 같다.
2: 무슨 말씀을요?
3: 그러니까 너희가 태어나기 전 일인데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할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셨단다. 장남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지.
2: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시라뇨? 그게 무슨...
3: 그래, 사실 야곱 너처럼 아버진 장남이 아닌 차남이셔. 이스마엘 삼촌이 사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지. 그래서 원래 장자권은 이스마엘 삼촌에게로 갔어야 하지.
2: 하지만
3: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누가 먼저 태어난 것에 상관없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인 아버지한테 상속하신 거지.
2: 그러면 제가 산 에서 형의 장자권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3: 누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2: 결국엔 에서 형이 또 이겼네요. 아버지는 에서 형을 더 좋아하시니까 틀림없이 에서 형에게 축복을 해주시겠죠. 그럼 에서 형은 결국 절 죽이고 말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3: 에서가 오고 있단다. 아버지께서 형을 부르셨거든. 넌 우선 딴 데가 있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었다가

0: 저, 아버지, 부르셨어요?
1: 해선이야.
0: 예, 해선입니다.
1: 그래. 가까이 오거라 하더라.
0: 예, 아버지.
1: 그래, 해선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 언제 목숨이 닿을지 모르겠구나.
0: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1: 그러니까 밖에 가서 사슴을 사냥해서 그걸 요리를 좀 해오거라.
0: 사슴이요?
1: 그래. 사슴고기. 그걸로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거라. 그러면 내가... 아니,

0: 내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 기도를 해주마.
1: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가서 아주 크고 좋은 놈으로 잡아올게요. 아마 제가 잡아온 사슴고기 드시면 다시 기력을 회복하실 거예요.
0: 그래, 그래. 그래, 어서 다녀오거라. 아이고, 나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1: 예.
2: 어머니,
1: 괜찮으세요?
3: 그래, 괜찮다.
1: 여기 제 팔 잡으세요.
3: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그래, 아버지는 좀 어떠시든.
4: 아, 피곤하신 것 같아요.
3: 아버지 상태 좀 챙기러 왔는데.
4: 아마 이따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하셔서 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3: 그래, 그럼 이따가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4: 예.
5: 어떻게 됐어요, 엄마?
3: 염려했던 대로다. 아버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애서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시려는 것 같구나. 애서 형 보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라고 시키셨어.
5: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형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장자권은 다 형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3: 야곱아,
5: 애서 형은 틀림없이 절 죽이고 재산도 다 차지해버릴 거예요.
3: 아들아, 엄마 말 잘 들어. 애서가 돌아오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 얼른 우리에 가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거라.
5: 염소요? 아버지가 염소하고 사슴고기를 구분 못하시겠어요?
3: 아들아, 엄마 말대로 해. 염소를 어리고 통통한 놈 두 마리만 끌고 오면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염소나 잘 골라와.
5: 아니요, 엄마. 음식만 가지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3: 왜? 네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아프신데다 앞도 거의 못 보시는데 너랑 애서를 어떻게 구분하시겠니?
5: 애서 형은 털이 많고 전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바로 아시죠.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예요.
3: 저주는 이 엄마가 받으마. 야곱아, 넌 애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꺼내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덜미에 두르자.
5: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3: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애서를 네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고 싶어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고 하셨단다.
5: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진 않은데요.
3: 염소 가지러 안 갈 거니?
5: 뭐, 제가 상속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0: 아버지.
1: 그래 아들아, 넌 누구냐?
0: 저예요. 저 큰아들 에서예요.
1: 에서냐?
0: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1: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0: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일이 잘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1: 에서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0: 네가 정말로 내 아들 해서인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1: 여기 있습니다.
0: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 에서의 손이구나.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1: 예, 저 에서예요.
0: 그래, 알겠다. 내 아들 에서야, 네가 사냥해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0: murderer. Niri, kakai onara.
1: 예? 아, 아, 예, 아버지.
0: 그래, 그래. 자, 더 가까이. 네 볼에 내 입을 맞출 수 있게. 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앉거라.
1: 예, 아버지.
0: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네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나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쟁은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지만 그 대신 치러야 하는 대가는 혹독했죠. 평생을 살아온 집과 소중한 가족들을 떠나 도망을 쳐야 했으니까요. 그 후 20년 동안 야곱은 집으로 가면 에서가 자신을 해칠 것이 두려워 먼 곳에서 자신이 자처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거의 평생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야곱은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재산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가족이나 친구가 날 실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 모세에게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얘기하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0: 지으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에서와 야곱. 출연 홍영란, 김종환, 장민혁, 신범식, 이모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사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롭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붙들 분이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Trust in God의 후렴은 내가 주께 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대로 담은 가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찾고 매달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Tent Makers의 예수의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Matt Redman의 Did You Feel the Mountain Tremble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278번님께서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아프지 않고 잠 푹 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아, 병원에 계신,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정말, 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예,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3590번님께서 예수를 따라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아멘 하고 이게 찬양 가사인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도 엄마랑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러려면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예, 저도 새벽 기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0: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아이자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3월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 민유경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임재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 충성의 열매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 이 충성도 정말 꼭 갖고 싶고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한결같은 모습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그대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그 주간, 날짜를 보니까 8월 17일 주간부터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나누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새로 배우는 문자나 단어를 암기할 때 주변에 비슷한 모양이나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상을 이용한 공부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연상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과 모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떠오르고 커다란 알파벳 M자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겠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비 펠프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성경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엔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의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사랑 이야기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서원지의 무지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북한에서 내놓는 담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또 표현을 보면 참 거칠고 무례하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일부러 강하고 센 표현을 쓰고 있겠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 신뢰 회복이나 관계 개선, 나아가 하나 돼야 할 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깊은 고랑에 있는 것만 같을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꼭대기에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날도 분명 올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는 따스한 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지적이나 비난하는 것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와 화해의 말이 이 마음을 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토양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남몰래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분들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분들에게는 자세한 날씨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찬양과 함께 할 텐데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북에서 온 순이님도 계시고 감자님, 행복이님, 그리고 크리스탈님이 새롭게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하시죠.

0: 북한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차가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꿈을 깨라라고 발언하며 그런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디찬 남북관계.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저는 요즘 이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근데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80년 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정치적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민족을 내세우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북에서 온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1: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많은 탈북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1: 그러니까.
3: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면 갈 수나 있지 않아요? 그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어떡해요? 가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3: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주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아요.
1: 이거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탈북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5: 네. 이 남북관계 갈등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제가 요즘에 북한학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는 소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영 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난관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정부도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러 가지 노력을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0: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네. 있거든요.
1: 그런데 네.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햇볕정 책 때도 달란들을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거기서 또 막 군사적 긴장감을 또 하면 또 우린 또 우리대로 긴장하고 맞아요. 거기서 하는 제스처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맨날 긴장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네. 좀 이 문을 열어가든지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0: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두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더 크신가요?
2: 네.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진짜 크고요. 방금 우리 순희 씨가 북한에서 오신 분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0: 계속 대결 상태니까.
2: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주적은 북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 전문가도 지금 맞아요. 갈피를 못 잡고 네.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법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새로워지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 통일에 대한 법 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네. 그렇게 선봉에 서 계실 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막힌
0: 그렇죠.
1: 지금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청년들이고 뭐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 네. 우리 정부나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3: 네.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말이 끊겨 있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오해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말부터 섞어야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0: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4: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0: 이전 정부에서는 좀 압박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네.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3: 네.
0: 그래도 북한을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아까 크리스타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은 맞잡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민다면 언젠가 한 번은 스치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낙심하고 아 멈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밀고 더 나아가서 내밀고 하다 보면 정말 스치는 순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미국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본하고 얘기할지언정 한국하고 네.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외국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서 우리 이게 얼어붙은 관계를 네.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0: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먼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네.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1: 네.
0: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네. 대화를 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3: 네.
0: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3: 미국과 일본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랑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한 번이면 바로 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3: 네, 네.
0: 강한 부정이면 긍정이라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잖아요.
4: 네. 나한테 좀 잘해줘. 막
0: 너무 싫은데 어떤 네. 포인트가 있으면

0: 서로 남북한의 사이는 금방 네. 좋아질 수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인들의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0: 그게 네. 뭔가
1: 네.
0: 하나님이 일하시는
1: 네.
0: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1: 네.
0: 근데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네. 하셔야 된다라는 거.
1: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 네. 하십니다.
0: 하나님이 일하시

0: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2039 남북 청년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협상 결렬 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열람뉴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동아일보는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 손편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적국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했지만 당시 계획했던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이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유조선의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하루 평균 100척 이상에서 최근에는 하루 8척에서 11척 수준으로 90% 가까이 줄었고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통항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후티 반군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대체 수송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하루 4척 수준까지 줄어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위기가 원유 교역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면서 외환 보유 자산 다변화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 일부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해 국내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를 분산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르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물 금 보유도 함께 확대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주요국보다 낮은 반면 달러와 자산 비중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와 광주, 경산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가량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른바 이중고기압에 마른 장마와 높은 해수면 온도,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땅이 충분히 식지 못했고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아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령급 대형 함정인 독도함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으로 참수리 고속정 정장과 독도함 갑반사관, 원산함 함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해상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에는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으며 함장과 잠수함 승조원,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대령은 여군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송함으로 상륙작전과 기동부대 지휘는 물론 무인전력 운용과 재난구호,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부설 과학인문고 5개 캠퍼스를 비롯해 군사고등학교와 공립중고등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며 국립폴리테크닉대 부설고등학교 4곳도 한국어반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폴리테크닉대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한국교육원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 확대가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으며 올해 징집병의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감시와 드론 운용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북극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징집병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오빠인 크리스티안 왕세자에 이어 근위 후사로 연대해서 복무하게 되며 덴마크는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해 북극 지역 방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카메라와 신분증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글 손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해 기사와 연락하면서 카메라와 신분증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광객은 카메라 안에는 제주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영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끝까지 도와준 경찰 덕분에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연을 소개했고 누리꾼들도 한국 경찰의 친절한 대응과 관광객의 진심 어린 손편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상적인 외출까지 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탈북민 가족이 송금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신의주시로 이동하던 중 보위원의 미행을 눈치채고 장마당에서 서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린 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쉽게 신고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시내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위원들이 이동 경로까지 뒤쫓으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의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탈북민 가족이 송금 받는 현장에서 적발돼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동단련형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탈북민 가족이 일반 주민보다 선업에 강한 감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마치 항일 빨치산처럼 보위원의 눈을 피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막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6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과 수원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3도, 원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강릉 31도, 속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어도에서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9도, 제주와 서귀포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33도, 제주 32도, 이어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강계와 희천은 오후에 한때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7도, 개성 25도, 강계 21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개성 34도, 강계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진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24도, 고성 23도, 장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9도, 장진 27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남해 서부가 최대 2.5m, 남해 동부가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6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66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벽 늦게 잠이 깨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될 그날을 꿈꾸며 북녘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줄의 응원과 또 기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가능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무엇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은 아들과 아버지가 농촌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수박밭을 봤어. 아버지가 예, 너 좀 지키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내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나올게. 아버지가 사방을 둘레둘레 다 본 다음에 수박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왜? 아버지가 사방을 다 보셨는데 저 위는 안 보셨다.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다가 말고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겁안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요셉 목사가 유학할 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 있다금씩 흑인 강도가 들어와요. 세탁소에도 강도가 들어와요. 총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있는 거 그냥 줘야 돼요. 괜히 따지고 뭐하고 하면 총 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 요셉한테 야 혹시 그 강도가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줘라. 괜히 강도하고 시비하지 마라.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0: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구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 다 주문, 있는 거 다 주문.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광도에서 온 김영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 눈을 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내가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따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혈통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을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남과 북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양강도가 고향인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영강도에서 온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찬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30장 21편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또한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아설 때나 왼쪽으로 돌아설 때나 너희의 귀는 너희 뒤에서 이르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므로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8월 6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록의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일구어낸 승리의 업적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이름이라든가 그들이 들고 싸웠던 무기라든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상세하게 내어놓습니다.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300세겔 되는 노수로 된 창과 새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은 후사 사람 십부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는 엘 하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인 거인족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노래할 때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 특히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일인데,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과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다윗 통치의 초기 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해 두었다가, 다윗의 생애의 후반기,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 부록을 쓰면서까지 그 안에 이 일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이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사들의 승리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부하 용사들의 승리는 곧 왕의 승리라고 해서 다윗을 칭송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뢴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고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시절 속에 있었지만 이러한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고 영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비 분홋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비새와 함께 힘을 합쳐 이스비 분홋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염려할 정도로 다시는 이 전장에 왕은 나오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앞서 기록된 대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력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맞춰진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는 격렬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할 수 없이 내주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옵니다. 군대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 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거인족을 다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인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 징집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돌려보내고 물 떠먹는 거 보시면서 남겨두신 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 한번 잘못 떠먹고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차라리 칼과 창으로 목숨을 걸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전쟁다운 것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이며 스스로 자멸했던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한 그 뒤의 결과들은 그저 나라의 평안 정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전쟁으로 규명된 전쟁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노량물과 전리품 그리고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시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패하여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서 망가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왕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적 한계와 영적 한계와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록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따라 일한 그에게 부어지는 삶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 다윗,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저자의 이 기록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껏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한 전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

그저 빨리 해결되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한 가운데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패함 고백까지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 필요 없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그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 깊이 알아보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시고 두텁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는 너무나 공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에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방에 잡혀가는 그때에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돌아보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왔으니 그러면 평안한가? 아니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을 쌓는 일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복되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에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펼치실 섭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현실에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에 모든 것에 다 담겨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안하다고만 말하고 있을 것인가? 그 감사가 넘칠 만한 자리에서 내가 더 주의 뜻을 살피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본 것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매달려 풀기 원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나는 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훈련받아 다듬어지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주의 일로 삼으시고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후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배후가 하나님이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루 24시간이 어떤 하루여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루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한 하루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0: 이 하나님을 목도하기 위해 내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왔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다윗이 승전가를 지었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같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잘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루로 삼고 그 하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배우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환란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다는 찬송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성령님의 감동을 붙들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 많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고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제주가 27도, 평양과 함흥, 포항,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5도, 청진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가 37도, 여수가 36도, 신의주와 목포가 3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34도, 강계와 포항, 부산, 제주가 33도, 해산이 32도, 강릉이 31도, 함흥이 30도,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45편 1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합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에 불평이나 원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해결과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어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결단해야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지 내려놓아야 될 것인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인지 떠나야 될 것인지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조언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요,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서면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죠.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와 그의 부모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단을 통해 한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그 아이가 자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정의 역사를 바꿀 수 있죠. 한 부모의 결단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요, 한 성도의 결단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시대이죠. 오늘날 신앙의 위험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교회도 괜찮다고 말하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성도도 아무런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타협하다 보면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악한 명령을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특별히 애굽의 바로는 백성들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근데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은 바로는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와 다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이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숨기다 발각되면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죽여야 될 아이라고 명령했지만 부모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아이라고 믿었었다는 얘기죠. 세상은 위험한 아이라고 말했지만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길렀죠. 그러니 아이가 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명령을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상사의 명령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 옳지 않을 때가 있겠죠. 남을 속이고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한 번, 두번 가담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요, 결국 죄의 동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직장과 사업장과 일상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을 잃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예라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왕족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요, 평생 부족함 없이 살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 하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특권과 미래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 왕궁 음식을 먹고 있지만 자신의 형제들은 진흙을 이기며 벽돌을 만들고 채찍을 맞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왕궁의 편안함 때문에 자기 민족의 고통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 여러분, 믿음이 병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불평과 희생을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불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손해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뎌야 될 조롱이 있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손해를 봐도 믿음을 뒤로 미루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들을까 진리를 숨길 때가 많지요. 예외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요.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우선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지위와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눈앞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죠. 애굽의 보화는 잠시 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평안함만 바라보지 않죠.

0: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면 진리를 지킬 수가 없겠죠. 눈앞의 손해만 계산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지킨 것, 힘들어도 예외자를 지킨 것, 억울해도 용서한 것,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죠. 세상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순종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무엇을 결단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악한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며 눈앞에 보아오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깊이 삼가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해요. 깊이 삼가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유혹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든 무엇이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경배하지 말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성공도 그래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강조하며 모세가 깊이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편해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매일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마음속에 형상처럼 새기고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합니다. 쇠풀무는 쇠를 녹여 정련하는 용광로지요. 애굽은 단순히 생활이 힘들었던 나라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쇠풀무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쇠풀무를 통과하곤 하지요. 질병의 풀무, 가난의 풀무, 관계 문제의 풀무, 실패의 풀무 등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언급이지요.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히 안타까웠겠죠. 12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업적이나 충성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22절에 나는 죽고 너희는 얻으리니 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끝까지 남아 열매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씨뿌리는 적용을 계속해야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23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삶과 언약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결국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언약을 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돈과 성공과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 잘 되거나 풍요로울 때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달라요.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질투하시면서까지 다시 붙드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소멸하는 불처럼 찾아와 내 우상을 다 태우시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자 내 인생에 허락하신 쇠풀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돌이키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징계와 사건임을 믿습니까? 지난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잘못한 일을 후회하며 자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족을 위해 애통함으로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농사를 지어 직접 키우신 채소를 내다 파시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6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도 엄마만큼 일하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지요. 지금은 저희가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지만 어머니는 이혼하고 사는 저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산인 아파트값이 올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평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일의 끝에는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 집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형제 자매들은 앞다퉈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저는 그들을 미워하며 불쌍한 동생에게 좀 더 많이 주면 안 되냐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것이 주께서 저희 가족을 세상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사건임을 모르고 오히려 돈에 미혹되어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좇아 사는 가족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날 제 잘못을 생각하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힘들지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언약을 지켜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전하길 원해요. 가족을 해달별 같은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작은 약점도 보지 못하고 용가리 통뼈같이 끄떡도 하지 않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해요. 이제는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어머니가 노점에 일하러 가실 때 잔소리하지 않고 짐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경계하라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언약을 잊게 되고 언약을 잊으면 결국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쇠풀무 같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주의 언약을 붙들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호렙산에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과 가족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0: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를 쇠풀무 같은 인생에서 건져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잘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더욱 스스로 삼가며 언약을 붙들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그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랑을 보고 소멸하는 불로 찾아와 우상을 태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붙어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체로 어떤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 더 일찍 해결해 주시면 내가 괜히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릴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경지 경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한자로 성을 붙입니다. 바둑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기성이라 부르고 시인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악성이라 부르며 인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왕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성의 한자를 보면 가장 먼저 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씁니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먼저 듣고 다음으로 말할 줄 아는 왕보다도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한 심령을 위로할 때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경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경청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청을 잘하는지 물어보고 참고하여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번 주에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떠나요. 저에게 티셔츠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입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 봤더니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빛을 비춘단 말이죠. 스팟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만 빛을 쫙 비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각자의 그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웃리치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 삶의 법칙,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칙과 그곳의 생활 방식 또한 배워야 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많은 인문학 철학이든지 어떤 문학이든지 그들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 인간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끊임없이 파헤쳐 들어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누구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뛰어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우리는 더욱더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유다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사람 다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건지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다가 나 같은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도 예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절망으로 자신을 몰고 가 마침내 목숨을 끊습니다. 똑같은 배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가, 배신자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망은요, 궁극적으로 사람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 죄를 짓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마침내 목숨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되기 전인 아브람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너 자손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만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네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이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400년이 끝나면 나오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아시죠? 출애굽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40년이 있었어도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삼켜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이번 주, 주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말씀 읽기 여러분 읽어가시나요? 시편입니다. 그 한날에 시편 33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요? 이루어진다고요. 명령하시면 단단히 세워진다고요. 1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야 나가지 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8장에 가면 야 너네들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자들만 그럼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려. 나머지는 다 여기 놔둬.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나오면 무조건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합니다.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안타가 마침내 나가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되면 나간다고요? 강한 손으로 애굽 사람을 치게 되면 그러면 나갈 거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강한 손을 가지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의하면 싸울 필요조차 너네들 없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복병을 일으키셔서 전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다고요?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라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셔서요 어떤 이적도 베푸실 수가 있대요. 이적이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우리가 왜 하나님 알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못하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회사하셔요. 여러분 사업이나 하셔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강한 손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일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적을 이 교회에 이루셔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이면 많았으면 좋겠다고. 뭐 여러분이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 때문에 뭐 안 된다 만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 교회에 뭐 필요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요, 아니 더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적도 불러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먹일 게 없다고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뭐요? 매출하게 오는 겁니다. 하늘문만 여시면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오늘 말씀 21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뭘로 만들지 않아요? 빈손으로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요 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줬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쥐고 있던 거 줬는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뭐요? 안겨주리라. 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내놓을래? 한번 내놔봐. 하나님 이거 내놓고 하면 없는데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주고 나면 우린 그냥 끝장이에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내가 빈손으로 너네들 나가도록 하지 않을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들의 백합화 본 적 있냐?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겠어. 근데 뭘 그렇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형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목사하겠다고 서운한 너희일까 보냐.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인생 은혜 입게 해줄게, 그리고 너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줄게.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시답?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여 시답?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빈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면 빈손이 된다는 것이 일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지 않도록?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요 교회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는데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아르노 반 즈네프라는 사람이래요. 뭐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뭐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1909년에 쓴 책이 있답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1909년이라는 낱말도 없었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어디를 물어봤겠어요? 재미나는지 뭐 하여간 뭐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909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100년도 더 지난 지금

0: 와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주제 연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과 의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까지 통과 의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시기, 그걸 지나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을 먹으면 더 이상 엄마 젖을 잘 안 찾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청소년 시기가 돼서 사춘기라는 통과 의례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뭐 남자라면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이런 통과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과 의례에는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분리의 의례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춘기는요, 부모에게서 조금 독립하는 시기예요. 요 통과 의례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삶과 조금 뭐요?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통과 의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광야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랬죠. 제가 사흘길을 뭐라 그랬어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떨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 나 이렇게 되면 이거 못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나 할 수 없는데? 라는 이 생각에서 뭐요?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단계를 지나면 그러면 전이하는 단계 가운데, 다시 말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이 단계는 이 분리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래요. 여러분 사춘기 때 쉬운가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시절을 지나야지 아이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뭐 한다고요? 사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사춘기 괜찮아요. 요건 통과 의례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에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누에. 누에는 뭐냐 하면 애벌레가 입에서 뭘 뽑아내요? 실을 뽑아내. 실을 뽑아내서 마침내 뭘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 그래서 누에 고치라고 하잖아요. 고치가 집이거든요. 그 집 안에 막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이제껏 누에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치를 만들어서 완전히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마침내 뭘가 돼요? 나비가 된대. 그걸 통합의 단계라고 하는데, 자, 분리, 전이, 그리고 통합.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분리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전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원수인 애굽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서 너네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통합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염려가 덜해. 있죠, 왜 없겠어요? 정말 불안한 일도 있고요, 염려되는 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데, 그분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라, 전투 한번 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은혜 입게 하시고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실 거니까 나 그분 한번 믿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새로운 통합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런 인생 꼭 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

동북구에 위치한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 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장벽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열방의 힘이 아닌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도구로 통일된 이 민족이 높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8월 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믿음의 장로님이 여름 바다로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숙소에 와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휴가지를 가셨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좀 쉬겠구나 하면서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났다고 해요.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정지해 있는데 마음의 태엽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려놓지 못한 그 업무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좀 이렇게 혼잡하고 번잡스럽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내가 없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풀려갈까? 휴가를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할까? 분명 쉬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은 여전히 피곤한 느낌일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요 휴가지에서 좀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드셨대요. 아, 이게 쉼이란 게 내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구나. 대신에 내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상태가 진짜 쉼이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짐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 휴가를 가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런 은혜의 수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염려는 제가 안고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을 머리에 얹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마음의 쉼이래요. 그 1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좋은 아침, 오늘 날씨는 무덥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근심들, 걱정들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휴가지시라면 부디 푹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찬양들, 찬송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불편함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 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침 이 염려를 제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쉼이 있는 오늘 8월 6일 목요일의 아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4657님 마음속에 근심이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저를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5479님, 9210님 오프닝 말씀 신청하셨는데요. 이 링크들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바쁘고 분주한 아침일 수 있고요. 또 무더위에 힘이 빠지고 또 야외에서 업무하신 분들은 더 기운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마음의 새 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은혜로운 칼럼 인문학이라고 영상 링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카피라이터 정철의 내 머리 사용법 중 연애와 결혼의 글을 하나님께 드리며,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불구하고로 완성되어 갑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 정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의 시작은 두근두근 심장 소리, 결혼의 시작은 바각바각 바가지 소리.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존 베리모어는 연애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연애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가 결국 해독 대구처럼 생겼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의 유쾌한 막강극이다. 하하, 연애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는 것. 그리하여 그 소녀가 대구처럼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의 달콤한 휴식. 연애는 별을 따다 주겠다는 말이고, 결혼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는 실천입니다.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연애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기술이고, 결혼은 상대의 단점을 못 본 척하는 기술입니다. 연애는 심장이 뛰어서 잠 못 이루고, 결혼은 옆 사람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이룹니다. 연애는 빠지는 것이고, 결혼은 지키는 것입니다. 빠지는 데는 심장이 필요하고, 지키는 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애는 화장, 결혼은 민낯입니다. 그리하여 연애는 나를 꾸미지만 결혼은 나를 벗깁니다. 연애는 서로의 좋은 날을 모으는 일, 결혼은 서로의 나쁜 날까지 껴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눈웃음 때문에, 낮은 목소리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결혼은 불구하고로 계속됩니다. 눈웃음에는 주름이 내려앉고, 낮은 목소리는 잔소리로 변해가고,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은 이제 휴대폰만 넘깁니다. 코를 고는데도 불구하고,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일은 잊고 응원하는 팀의 경기 시간은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때문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불구하고가 서 있습니다.

아침.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과 함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이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오전 중으로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또 밤새네 또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직 작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답장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인문학 영상 링크 신청하시는데요. 6956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신선해지죠? 라고 하셨는데 신선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인문학 링크를 8일 결혼하는 우리 둘째에게 5842님은 선물하고 싶으시대요. 6058님도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옆사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데요. 0584님 지금 아침 남편과 밥 먹으면서 웃으셨대요. 정말 우리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7723님 결혼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 막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 공유하고 싶어요. 인문학 1472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 이 링크 제가 프로그램 끝난 뒤에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릴게요. 당신만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옆 사람을 위한 또 노래일 텐데요. 오늘 박종호 성가사님의 이런 노래로 같이 함께 하시죠.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휴가를 간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찜찜하고 내 영혼이 여전히 피곤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 나의 어려운 부분, 나의 마음을 부르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그 힘든 짐들 우리 주님께로 정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과거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 때 구원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도 남은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은혜의 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오늘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소망하는데요. 혹여나 오늘 하루 막막함과 또 여러 장애물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키모키모킴의 찬양으로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정말 정말 사모하는 찬송인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찬송가 후에 찬송가 스토리까지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경쾌하고 당찬 멜로디 속에 흐르는 이 찬송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확신찬 고백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찬송 시인 해리어트 존스 여사가 썼습니다.
1: 존스 여사는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남다른 감격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중 십자가의 보혈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죄와 슬픔을 씻어내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그녀는 십자가의 은혜를 어려운 신앙용어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누구나 가슴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순수한 언어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수많은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2: 이 가사에 폭발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은 인물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찬송 작곡가이자 목회자였던 프랭크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던 대각성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춰 부를 수 있는 역동적인 찬송가를 다수 작곡했습니다. 그가 270장 가사를 접했을 때 떠올린 것은 단순한 묵상곡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무리가 함께 소리 높여 선포하는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박차고 나가는 듯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의 리듬감, 후렴구, 구원의 은혜를 고마워하여라로 넘어가며 고조되는 멜로디가 어우러짐 덕분에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부흥회와 찬양집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0: 한국교회에서 찬송가 270장은 특유의 신나고 힘찬 분위기 때문에

박수를 치며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찬 박수 소리 뒤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찬양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270장 찬송을 나지막이 혹은 가슴 뜨겁게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했는데요. 세상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나 역시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바라보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진 간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잠언 20장 21절을 본문으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1986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말 속에서 군무를 추는 한국의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용수로서는 참으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솔리스트가 되었고 6년 후인 1993년에는 주연 무용수가 되었으며 3년 후인 1996년에는 프리마 발레리나로 등극하였고 다시 3년 후인 1999년 4월에는 최고의 무용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강수진은 인내와 끈기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강수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픕니다. 아픈 것도 무용수의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는 날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그만큼 무용수로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그녀는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인 토슈즈가 닳아서 한 시즌에 150컬레나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19시간을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연습했습니다. 그녀가 연습하면서 신고 낡아서 버린 토수주만 해도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수진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유명인사인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천재가 천재되기 위해서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초인적인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로서의 그녀의 삶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보다는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신데렐라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광풍을 불고 있고 돈벌이가 된다고 안대하면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땀을 흘리는 노력 없이 대박을 터뜨리는 순간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땀을 흘린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과 행복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바른 축복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땀 흘리지 않고 힘쓰지 않고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 행복이 남의 성공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돈 버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재가 분명히 천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재가 되려면 머리나 재주만으로는 안 됩니다. 99% 노력에 1%의 영감이 더해지게 될 때 비로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될 때 여기에서 비로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역본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남다른 위로를 주었고 또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참 성장해야 하고 공부에 기초를 쌓아야 할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염을 앓아 두 달간 아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휴학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후배들하고 학교를 다니면 더 적응할 수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후 체력도 약해졌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대학을 두 번이나 떨어졌고 결국 재수했지만 지방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데도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후로는 거의 모든 시험을 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았다면 떨어지는 시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응시원서 뒷면에 수입인지를 너덜너덜 여러 장 붙였습니다. 머리가 부족해서인지 필기시험도 한번 떨어졌고 기능이 부족해서인지 코스 3번, 주행은 1번, 합해서 5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치른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합격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다니 화도 나고 교인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화가 나니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매일 날짜대로 잠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전날인 3월 9일에 19일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 20일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대로 20일이었으니 잠언 20장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저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화도 사그러들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운전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 아닌가. 그러므로 운전면허는 쉽고 빠르게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운전을 내가 바르게 안전하게 사고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래 면허 따는 것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초조해하지도 말자. 기초부터 바르게 운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4일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서울 강남 시험장에서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교부받았고 그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강동로의 새벽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높은 주인이나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어려운 공부

공부 과정인 신학 박사학위를 2008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저 빨리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고 절차에 맞추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야 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마침내. 사람들은 특별히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능하면 첫 번째 빨리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첫눈에 마음이 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히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데 결혼도 쉽게 결정하는 것.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마침내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바르게 끝낼 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산 것입니다. 과거 국어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말할 때 은근과 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먹는지 거의 흡입하는 수준입니다. 음식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당장 좋다고 끝까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즐겁다고 영원히 즐거운 것입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 잘 산다고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보다는 영원히 더 중요합니다.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영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그저 오늘만을 즐기려다가 내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야곱의 큰아들 에서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게 되었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므로 그는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불행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부와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 여름에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에 덥다고 배짱 좋게 나무 밑에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놀아라 놀아.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냐.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짱이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한 인생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진정한 인생 평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닌 죽는 순간에 비로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만 보고서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행복했느니 불행했느니 복받았느니 뭐

받았느니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함, 바르게 살아야 함,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내일의 소망을 품고서 아니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오늘을 정말 보람있게 아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우면 다 잘못되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 비가 또 적게 오면 적게 온다고 난립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분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저주도 불행도 아닙니다. 다만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용기 장로님, 이분은 일생 동안 개척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척박하고 험한 땅, 쓸모없는 땅을 사서 50년 가까이 피와 땀과 눈물로 개간을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상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보다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영혼의 자식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하게 팔려간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황량한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핍박을 받은 정치 없이 떠도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웠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곧 끝나버릴 이 세상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아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요. 대부분은 바닷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기쁨을 나눌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며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일에 늘 쫓겼어요. 연구하는 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인생에 참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생을 끝낼 것인가? 내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0: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삶을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끝내시렵니까? 에델바이스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매우 강한 꽃입니다. 고산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면 에델바이스는 그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델바이스를 시련을 극복해낸 인고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꽃은 폭설과 강풍을 견뎌냈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일교차가 크고 추위가 심할수록 에델바이스는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색을 바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더욱더 향기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북풍을 맞아가지고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잘 견뎌낸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곧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우리들이 지내기가 힘들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시원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에게 희망의 열매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하였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구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알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